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시간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평생을 청교도의 영성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축사라고 하죠. 축사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전인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의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전인 건강 하세요. 축복합시다.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또 전인 건강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화 한 컬레가 지난주간 미국을 울렸습니다. 운동화 한 컬레.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화 한 컬레가 미국을 한 주간 동안 내내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컬러가 분명치 않아서 뭐 진흙이 묻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투성이드가 된 운동화입니다. 이쪽에 좀 새카만 게 여기 하얀 거기 그게 피투성입니다. 피로 얼룩진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는 올란도의 외과 의사 조슈아 코르샤의 운동화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두 주 전 주일날, 이 주일날입니다. 술집에 교환이 침입을 해서 54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무고한 생명들 54명의 피를 흘리고 계속 환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날 새 운동화를 며칠 전에 신고 출근을 했는데 외과 의사니까 많은 그 환자들이 피투성이 된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를 치료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답니다. 의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도 몰랐는데 퇴근해서 수술을 다 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저 피투성이 운동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미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 운동화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미국을 울린 이 운동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 소중하다고 하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여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무슨 우리가 사슴 한 마리 치워서 죽어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다람쥐 한 마리 안 치려고 저도 무척 막 길피하고 잘못하면 사고도 날 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을 사고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가서 일부러 막 총으로 무슨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종교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당에 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기입니다. 광. 뭔가 뒤에서 조정하는 그 세력, 배후 세력, 광기가 있어서 뭔가 이런 일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직시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배후 세력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그 말씀 앞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정 깨뜨리고 그렇게 혼란한 세상 만들고 음란한 세상 만들어서 가정 다 바람에 날려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배후에서 그 사탄은 그래서 악령,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실체를 우리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능한 이 본문이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저는 경계하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 이것은 장난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의 남양 특집. 여러분 괜히 뭐 스릴하고 그다음에 뭐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괜히 귀신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귀신, 마귀 그리고 사탄 이렇게 험난한 짓을 하는 여기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
멀쩡한 청년, 이 사람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낫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빨개벗고 괴성을 지르면서 밤잠 안 자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광기입니다. 광기. 사탄이 그 심령에 그 막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조절하고 그를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서 무덤 사이로 내몰아서 그렇게 괴이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 배단이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 이분들 이런 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 지금 영적인 전쟁이구나. 마귀가 그 사탄이 그 졸개들, 귀신들은 졸개들입니다. 사탄이 마귀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수 아래 거느리고 있는 그런 병력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온 동네를 쏘다니면서 음란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또 교회 와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불신과 불만과 불안과 불안을 조정해서 교회를 파뜨리고 또 신앙에서 떨어져가게 하는 이 악한 세력, 우리를 믿음에서 교회에서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악한 세력과 우리는 싸움 중이다. 이라고 전쟁할 때 미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건 리얼리티,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이것을 바짝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 기도해야만 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가정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남편이 사탄이고 아내가 사탄이고 자녀가 사탄이고 그다음에 또 부모가 사탄이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혈과 우리가 싸움은 혈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뒤에서 어떤 사람을 조절하고 있는 배후 세력, 마치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았지만 운전자를 조절하는 것처럼 사탄이 충동질을 줘서 나쁜 분노의 충동질, 참을 수 없는 그런 충동질, 인내하지 못하는 충동질, 또 성적인 나쁜 충동질을 줘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윤리를 파괴하고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 실체를,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냥 몽롱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열심히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몽롱해서 까딱하면 속아 넘어가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하고 시험 들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못값으로도 하려고 너를 충고했으니. 밀이란 건 뭡니까? 밀이란 건 그 키위에 위에 있으면 그 키위에 밀이 있으면 그 까부른 사람이 이렇게 까부는 대로 미리 거기서 뛰기도 하고 앉았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렇게 배후 조절하고 광기를 동원해서 예 이렇게 광기를 자꾸 까불리듯이 그 시몬이도 예수님의 제자도 뭡니까? 까부르려고 청구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충고했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이 바짝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사탄의 그 역사, 사탄의 실체를 몽롱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저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는 거고 어떤 분이 하는 거고 어떤 분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직시하고 파악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실체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를 까부르려고 하고 그 광기를 몰아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술 먹여놓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균형입니다. 건강한 영적인 균형 감각. 아, 사탄의 실제는 있지만 나는 지금 우리는 사탄과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선교를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교회를 짓고 사람을 세우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사탄은 강하게 도전하고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라사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광인 미쳐 귀신이 들려서
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런 사람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5장 1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디죠? 거라사 지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라사, 이 거라사는 옛날에 그 뭡니까? 데가볼리 지역, 그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 거라사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관자, 우리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는 사탄이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동안, 오시기까지 그냥 여기서 조금 까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부는 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광기를 주입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한테도, 주의 종한테도, 하나님의 사람 제자한테도, 시몬한테도 밀가루도 하려고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에도 이것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거라사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 이 세상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사탄이가 그리 광기를 집어넣으려고, 어두 틈새만 있으면 광기, 그 미친 기운을 집어넣어서 제정신을 빼고 그 사탄의 광기를 집어넣어서 활동하게 하려고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밥이에요. 완전히 밥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것이 날름대리고 거리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게 없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그 6천 여기 군대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8절에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이제 끄집어내고 내쫓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정체가 탈로가 됐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미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것이 이제 탈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정체를 다 밝히잖아요. 폭로시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지난주도 잠깐 지나갔는데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 그 단위의 명칭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 다음에 사단, 군단. 하여튼 이렇게 그 로마 군인의 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인데 레기온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단과 같은 거, 6천 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멀쩡하던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천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돼지는 2천 마리 안 들어갔습니다만 실제로 레기온이라는 그 단위는 6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끄떡하면 그 사람 속에 그 광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리 6천 명의 군단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6천의 그 많은 병력, 마귀 병력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귀신들은 물러가고 광기는 물러가고 세상은 전인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세상,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오셔서 그 한 사람 속에 6천이나 들어갔으니요. 최소한도 돼지한테 들어간 게 2천 마리가 몰살했는데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제정신을 다 놓고 지금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데 아니 지금 최소한도 6천 내지는 2천 그 떼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피폐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망가진 삶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complete health 그래서 전인건강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다 새롭게 복구되고 회복되고 전체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4절 특별히 그 마가복음 5장은 전부 다 회복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오늘 1절에서 20절 다음 주에서 15절 20절의 말씀 나누는데 그거 끝나면 야이로의 딸 고치려 가시다가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 고치는
그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다 고쳐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5장 34절이에요. 끝에 부분만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건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열두해 열증 앓는 여인을 다 고쳐주시면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 붙들리지 말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주일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전인이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기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이 사람 속에는 광기가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한 건강, 전인 건강,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온전한 건강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 전인 건강을 누리는 전인 건강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전인 건강,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이 건강한 모습, 전인의 건강한 모습을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온전한 건강은 무엇인가? 첫째로 오늘 15절에 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피폐되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전인 건강은 뭐냐? 15절의 말씀에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앉았다는 말이 맨 뒤에 나오죠? 그렇죠? 옷을 입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앉은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이 앉은 것이 sitting 그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 세 말 중에서. 그게 오순을 바꾸면 의미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성경대로 이것을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합니다. 전인 건강.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건강을 얻으면 첫째는 뭐냐면 안정을 갖게 된다. 뭘 갖게 돼요? 예. 이 사람이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병이 다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마귀가 결국적으로 많은 이렇게 불행과 세상에 나쁜 것을 초래하지만 정신병이 전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애매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신병, 요즘은 정신병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안정하지 못하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앉아있어요. 옛날엔 서서 그것도 뭐 좋은데 돌아다닌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녔나요? 귀신, 정말 귀신은 무덤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남양터집 그 귀신들 나오는 데가 다 공동묘지 뭐 그런 데 아닙니까? 이거 귀신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이에요. 아, 무덤가에 살면서 머리도 막 수부르 가고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옷도 안 입고 몸은 뭘로 막 칭칭 감아져 있나요? 아, 그 쇠사슬 체인으로 감아져 있죠. 머리는 산발했죠. 세수라도 했겠어요? 그 해괴한 몰골, 그것만 봐도 아마 보통 정상인들이 그 모습만 봐도 남양특집 영화만 봐도 막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현실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바로 그런 안정이 없는 그런 사람,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분유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자신이 지금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자기도 지금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불안석하고 불안하고 요동치고 뭐 자신의 괴로움의 표현을 잠 못 자고 좌불안석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아 나오라 쫓아내고 나니까 그리고 제압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무하게 됐다고요? 안전을 가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마음에 오는 것은 평화예요.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도 뭔가에 쫓겨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스럽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은구나.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염려가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두려움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예수님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이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맨 먼저 주신 그 축복, 치유, 불안정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이 사람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마음의 안정함을,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어떻게든지 광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을 밀어넣어주지만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염려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다 물러가고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인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자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더 살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금방 회복이 되자 신이 난 부인은 태원도 미루고 성형외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전부 고쳤는데요. 그러나 퇴원하는 날 부인은 그만 병원 앞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부인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40년의 삶을 더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내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내가 너를 몰라봤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얼마나 우습고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을 다른 것에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아마 그분은 40년 이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덤으로 인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으로 참된 예배, 출워십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편 50편의 저자는 아삽인데 헤만 및 여두둔과 함께 다윗시대 3대 악사 중에 하나였으며 아삽은 그들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저자를 밝힌 시가 101편인데 그중 다윗의 시가 73편이고 아삽이 두 번째로 많은 12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고라자서는 11편이죠. 시편 전체가 예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지만 특히 시편 50편은 참된 예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배를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대충 알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예배를 배워봅시다. 첫째로 시편 50편을 관통하는 참된 예배에 관한 핵심 메시지는 신분과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세운 자라는 것입니다. Identity and worship. Christians are those who made a covenant with God by worship. 예배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평생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부자나 권력자나 유명인사나 성공자나 출세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름이죠. 그 피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야 예배입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면 예배 아닙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랬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또 이 드릴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워칭이 아니라 offering,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니까 문제가 되죠. 예배를 보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채점하게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 워칭이 아니라 offering입니다.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되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최대 행사며 삶의 이유며 평생 소원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목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며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예배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세운 자다. 성도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다. 예배 안 드리는 성도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것이 시편 50편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50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내용과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Contents and worship. Content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forms in worship. 형식이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에만 집착하다가 더 중요한 내용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배의 참 본질인 경건과 거룩, 감사와 회개, 기쁨과 찬양은 사라지고 형식과 절차, 의무감과 책임감, 피로감만 남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으면서 형식과 절차만 남은 껍데기 예배를 마지못해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죽은 제사를 지내는 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 등을 언급하시며 예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배는 형식이 있어야 하지만 내용이 죽으면 속빈 강정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지만 우리가 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식당이 아무리 크고 넓고 주방장이 잘생겨도 음식이 맛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예배를 아무리 자주 열심히 많이 드려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더 많이 바치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그들의 재물을 탐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사람의 재물을 더 받으려 하시겠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비록 그들의 재물은 충분했으나 제사의 정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요소가 빠진 채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야 진정한 제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3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의 제사, Worship of Thanksgiving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자주 많이 오래 드려도 감사가 빠진 예배는 거짓 예배요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나요? 지금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미움과 불평이 가득한 채로 예배 드리지 말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가득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는 서원의 이행입니다. Fulfillment of vows. 시편은 지속적으로 서원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서원은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니 제발 응답하소서. 하지만 인간은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응답을 받아도 서원을 잊었거나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안 받으십니다. 혹시 잊어버린 서약은 없습니까? 잊지는 않았지만 갚기를 더디하고 있는 서약은 없습니까?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을 하고 갚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 우매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는 환난 중에 기도입니다. Prayers in the days of trouble. 여러분은 환난 날에 누구를 부릅니까? 놀랍게도 성도들 중에 점치러 가거나 무당 찾아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편 오늘 이 5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 소홀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Challenge of worship. Turn from the negligence of worship resulted from forgetting God. 본문인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호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점검하시려고 온 세상을 호출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부르셨도다 하는 히브리어 카라는 법정 용어인데 소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 판단하시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thin은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고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수입이 많고 인기가 높은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앞에 언약 백성을 호출하셔서 예배를 점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점검 항목과 호출 이유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를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언약 백성의 신분을 설명하시고 예배로 언약한 자를 소집하라고 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배 소홀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호되게 질책하시고 혼내십니다. 17절에 보니 내가 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도다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는 것은 진리를 미워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와 편먹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사네는 강한 미움과 증오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적에게 가지는 적개심을 하나님 말씀에 표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완전히 무시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는 사악한 배신 행위가 예배 소홀의 결과이며 예배 소홀은 단순한 실수나 변명거리가 아닌 배교의 길에 접어든 적대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혼내시고 질책하십니까? 18절에 보니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자와 한패가 되었다고 하시며 19절에 보니 입을 악마에게 내어주고 혀로는 괴사를 지어서 말하는 자가 되었다고 꾸짖으십니다. 20절에 보니 형제 자매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함을 책망하시고 21절에 보니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자신에 대한 방임이나 동조로 착각하고 있음도 질책하십니다. 천둥 번개 소리처럼 추상 같은 하나님의 꾸지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배 소홀의 두 번째 대가는 22절에 무섭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산산조각으로 찢으셔서 아무도 건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I will tear you to pieces with none to rescue.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행한 대가가 이렇게 큰 줄 알았겠습니까? 예배 소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만 관심이 있고 돈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이라고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소홀의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향해 예배 소홀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재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찢겨진 삶의 퍼즐들이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교훈 받으면 예배와 행위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Worship and life. Balance is indispensable.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23절에 보니 감사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행위를 옳게 하지 않으면 참 제사가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을 주관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변화시켜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과 무관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며 삶을 고쳐가고 점점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삶은 부끄러운 이 심각한 영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배 드리는 만큼 우리의 행위도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쁨과 형통함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날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한 것도 있고 나의 잘못으로 또는 악의 세력으로 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많은 어린이들이 슈퍼마켓 주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한다지요. 또 어른들은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노래로, 시험으로, 예술작품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출생이 어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새로운 출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출생을 한탄하던 저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7번째
1: 자자 다 나눠줬네?
2: 응.
1: 다 했으면 어서 들어가자오.
2: 아유 내 다 응? 네, 나누어졌는데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1: 아유 누가 안 온 것 같디? 예, 확인해보라오.
2: 예.
1: 아, 가만
2: 어?
1: 길고기 어머니 안 온 것 같은데.
2: 예.
1: 응? 기르티?
2: 아유 무슨 일이래 생긴 것 아니네 이거. 아이고 고조 혹시 틀킨 거 아니네?
1: 아유, 가보자.
2: 아이고 예.

0: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만. 에? 벽에다 방을 붙이는 것까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이거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봐, 벽에 있는 것들 다 뜯어내. 에? 아이고 덥다. 아이, 가만, 저건 또 뭐야?
1: 일본 경찰 겐조가 발견한 것은 산정현 교의 아녀자였다.
0: 지금 뭘 들고 다니는 거야? 에? 옆에 들고 있는 게 모두 벽보란 말인가? 그렇다면 저걸 그냥 저... 당신 이리 와! 어?
2: 예, 예, 저요?
0: 그래, 당신. 아이, 그건 뭐야, 그거?
1: 한편 일행들은 길보검을 찾고 있었는데 호각 소리가 났다.
3: 아니, 이거 외놈들이 호각 소리 아니네.
2: 아유, 응? 길기 말이야. 어디네, 어디네. 가보자.
3: 이쪽에서 저기였어.
2: 가보자.
3: 가보라. 자. 아, 가만. 아이고, 저기 길복 어머 아니네.
2: 아유, 길에 맞는 것 같구만이. 아이고, 이거 걸린 것도 아니네. 큰일이구만이, 큰일. 아유.

0: 자, 예정.
1: 자, 고기고 조심들 하라, 우수심들. 소금이래 돈이니까니 조심해야 하는 거야.
2: 예, 알겠습니다.
1: 아거 혼자 들지 말라. 힘이 드니까니 가시질라.
2: 예.
3: 아유, 큰일 나시오, 장로님. 큰일이요, 큰일.
1: 아유, 아유, 왜들 기로십니까?
3: 저 길복이 어머니 잡혔습니다.
1: 아이, 뭐이가요?
3: 저, 귀걸이에 저 나누어주다가 잡혔다 이겁니다.
4: 유계준 장로는 길복 어멈이 잡혔다는 소리에 바로 현장으로 갔다.
1: 아, 어떻게 됐습니까?
3: 아이고, 지금 지서로 가시오.
1: 아이, 뭐요, 오드래요? 지서요?
3: 예.
1: 아이, 와, 조심들로 안에 계시고 소리. 어서 갑시다, 네. 어서.

0: 이러니까 이것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건가?
1: 예, 저 바로 이겁니다.
0: 어머, 이건 김익두가 온다는 거 아닌가?
1: 그렇긴 합니다만 뭔가 구린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0: 구린내? 무슨 구린내?
1: 지난번에 유계준의 차가 뭘 나눠준 것도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사경회를 알리는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0: 아, 여자를 데리고 왔나?
1: 밖에 있습니다.
0: 데리고 들어와.
1: 자, 들어와.
2: 왜 이럽니까? 내는 뭐가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1: 입 다물고 이리 와. 앉아.
2: 정말 내는 응? 잘못한 거 없이요.
0: 이 여잔가? 이것이 아주머니. 화난 대낮에 무슨 배짱으로 이런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었어.
2: 내는 뭘 잘못했습니까?
0: 이게 뭐지?
2: 그거 우리 산정원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오시겠습니까?
0: 이봐.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
2: 다른
0: 어?
2: 것이라니요? 그게 뭘 말하는 것인데 내래 다른 것 깨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래. 그것밖에는.
1: 무슨 사경회 하나 이렇게 온 평양을 뒤집어 놓고 다니나? 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2: 이유요? 아, 그게야 그 김익두 목사님이래 오신다니까니 그렇디요.
1: 뭐? 김익두?
2: 김익두 목사님을 아십니까? 내래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꿈이었디요. 순사님도 오시라요.
0: 김익두 목사란 사람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의단가?
2: 그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주혜종에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1: 이거 어떻게 하죠? 조사를 할까요? 아니면은...
0: 그래도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봐.
1: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어쩌죠?
0: 그땐 할 수 없지 않은가. 보내줘야지.
1: 그래도 그냥 보내긴 좀 냄새가 나는데.
0: 그러니까 조사를 하라는 거 아닌가? 조사를!
1: 예, 알겠습니다.

0: 어떻게 됐습니까? 길복 어멈을 만나보셨어요?
1: 아니요, 곧 조사 중이라 만날 수가 없다는구만요.
0: 그럼 그곳에 있기는 한 거고요.
1: 길한 곳 갔소.
0: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1: 그 다른 얘기는 아직 들리지가 않던데고.
0: 아니, 그럼 아직은 발각되지 않은 게 아닐까요?
1: 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이디. 주여.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기준 장로 4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부모가 더러워진 자녀를 씻기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씻기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에스겔은 36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돈에 관련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17%와 그리고 성경 속 예화들의 33%는 돈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돈을 요구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문제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달란트와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 달란트,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41장에서 44장 말씀입니다.
2: 제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 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향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닫지었더라. 문통 위와 내전과 위전의 사면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위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재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 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퇴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퇴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한 방의 퇴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퇴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임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편 골방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향한 문 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2: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숙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밤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취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절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저서 곧 성서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4: 제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전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조차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계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 41장에서 4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3장을 들어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때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이제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좀 바라보았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고 뭐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도 하게 되고 그러지만 너무도 우리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는지 나눠보겠는데 3장 7절 말씀으로 나아가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죠? 직업은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의사 누가는 치유되는 이적을 기록할 때마다 다른 어느 복음서 저자보다도 상당히 자세하고 소상하게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기록자들 같았으면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터인데 일어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바로 발과 발목이었습니다. 8절로 가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 말은 8절에만 두 번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3장은 매우 흥미있는 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외부로부터 온 이방인은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교회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과 함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어쨌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과도

다음은 9절로 10절 말씀을 보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논란이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본래 안지맹이었던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준 이 기록에 의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오늘날 상당히 많다 하는 점이 되겠죠. 이어지는 11절을 봐보십시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곧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건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 외곽에 행각을 세웠던 그러한 곳,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도 뭐 이런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그런 자리였었다고요. 이러한 솔로몬의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때 그들은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당신들은 누구인지 아마 앞다투어서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보고도 싶어 했을 거고요. 12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사람들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아직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미국 교회도 영국 교회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오직 교회라고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적이 그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는 이 유대인 청중들을 구약성경으로 안내하는데 베드로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만약 그들이 그분께 돌아오면 돌아왔다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그 나라가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너무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초청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베드로는 13절로 15절의 말씀과 같은 증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게요.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부활을, 이번에는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그 설교를 보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시라고. 저 사람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낫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저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17, 18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저들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 이제 저들을 분명한 태도로 취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개종으로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된 말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 볼까요?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들이 이제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과거에 걸었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그들의 삶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휴식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로부터 온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유쾌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너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도 유쾌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3장 21절로 모실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어떤 사람들은 만물과 온갖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21절을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본문에 만유의 회복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만유의 회복을 모든 악인과 선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의 다른 많은 말씀들과 모순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단코 악인과 선인을 여러분 똑같이 취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과 선인을 철저히 구별하실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뭐랄까요, 좀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태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와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또 우리의 믿음은 뭔 필요가 있어요? 다 구원하신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만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거든요. 로마서 8장 21절.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만유의 회복입니다. 3장 22절로 23절을 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저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대심판의 위기에 직면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때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단 말이죠. 나머지는 로마 제국 곳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 백성 위에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24절로 26절을 보실까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도구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시기는 교회의 과도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전에 메시아를 영접할 최종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끝내 거절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바로 결코 놀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일을 수행해 나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3장을 접고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에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즉 그의 설교로 약 5천명이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때 이제 드디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도계인들을 선동함으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4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는 그분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그 죽음에까지 내어주었던 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건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분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바리새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알고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바리새인 중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을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또 바리새인들의 대다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극심했던 그들의 증오와 악이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자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들이 부활을 널리 증거하자 교회의 큰 원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자꾸 증거하는데 자기들은 부활이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는 불신자보다도 같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교파일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증언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자유주의자가 그렇고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이단들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러므로 당연히 부인할 수 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나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활을 전하는 자를 대적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하고 훌륭한 분으로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셨던 분으로 그리고 좋은 말씀을 남기신 분으로 여러분들은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하지만 전한다면 여러분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님, 인류를 사랑,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만약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만약 여러분들이 전한다면 그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전하신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야말로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반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나타나는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그 사실을 전파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 봐보세요.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모든 일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에 뒤이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만일 믿는 남자의 수가 5천인에 되었다면 여러분 여자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좀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숫자는 상당한 숫자가 되겠죠. 저는 사실 시몬 베드로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비판하고 뭐 그 사람은 뭐 마지막 예수님의 가는 길에서 뭐 변절 아니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지금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능력 있는 쓰임을 받은 그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이 집회는 무력하게 끝난 전도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웃다가 끝난 그런 집회도 더더욱 아니어서 이 집회는 저녁 늦게까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세라는 말은 세상 끝, 마지막 때 그런 뜻인데 어제 오늘에 쓰인 말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시면 말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도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때는 1세기 때입니다. 지금은 21세기고 그러니까 1세기 때도 사람들이 이 말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적인 개념의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말세입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한 이 말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여기 말하는 아들도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말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 치마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길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명령형 동사가 다섯 개 나옵니다. 그 명령형 동사만 잘 따라가시면 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섯 개의 명령형 동사가 뭔가 하면 13절 끝에 첫 번째 것이 나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바랄지어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랄지어다. 바라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형 동사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되라. 예, 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형 동사는 17절 끝에 나옵니다. 지내라. 이게 다 명령형이죠. 예, 바랄지어다, 되라, 지내라 다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끝에 보시면 사랑하라 하는 단어가 보이죠. 이것도 역시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시면 중간에 사모하라, 이것도 역시 명령형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많은 동사가 나오지만 명령형으로 쓰인 동사는 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동사들은 뭐냐?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명령형 동사들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은 이 다섯 가지 명령형만 잘 따라가시면 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 죄 문제 때문에 참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왜 육신의 질병이 있고 왜 여러분 죄가 있고 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는 것이고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죄도 짓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일도 생기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죠. 새로운 몸을 입으면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데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언젠가 이 육신 벗어버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 마음만큼은 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 오시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단단히 준비를 하고 근신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한 뜻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라, 그러한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형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 하는 이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예요. 근데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도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욕망도 우리 속에서 꿈틀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욕망은 아직도 살아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과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육신도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의 정욕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꾸만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 정욕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면 아 나는 죽었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지. 그렇게 자꾸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닮은 삶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중간부터 읽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하반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죄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재림 고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뭐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그냥 기겁을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께는 사실 존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판사가 딱 들어오면 모두 다 일어나야 됩니다. 판사에게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죠. 아버지 앞에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의 갖추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왜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지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왕이 이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아기를 받을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이 두 여인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 아이건 여자 아이건 무조건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도 물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생명들을 다 살려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어떻게 주신 줄 아십니까?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8절 19절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2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세요. 우리 소망의 대상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주고 있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베드로는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훨씬 더 세게 말하지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세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일찍이 깨달은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격이 다 틀려요. 배경도 다 틀려요. 가치관도 다 틀려요. 물론 큰 가치관은 우리가 참 주님 중심으로 일치하지만 사소한 가치관, 사소한 생각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 같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요한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 사랑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냐? 네. 일단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뭐가 사랑인지 잘 나와 있죠?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서로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 나에게 사랑이 있다 없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쫓아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을 쫓아 주 안에서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3절 말씀은 22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2절 끝부분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연관성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NIV 성경, NASB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for예요. for, F-O-R.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3절 말씀은 22장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23절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24절 25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4절 25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구원은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적인 측면의 구원 아니면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상황 아니면 미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뜻이죠. 만약에 여기 나오는 구원이 현재적인 측면의 구원을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뜻이고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을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 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영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섭취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격을 점점 더 성숙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닮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닮게 만들어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 앞에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앞서 버려야 할 것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악독. 악독은 악의입니다. 나쁜 의도, 악의. 그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만. 기만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죠. 간교한 속임수를 우리 성경에서는 기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식, 위선이죠. 네 번째는 시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악독이 있었어요. 또 간교한 속임수가 있었고 외식, 위선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비방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이제 이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꼭 한 해 마칠 때까지 성경 1독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도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인격이 더 성숙되고 더 멋진 크리스천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명령형 동사 그것만 탁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잘 들은 겁니다. 첫째 명령형 동사가 뭐예요? 13절에 바랄지어다. 뭘 바래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내라. 예,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라 그 뜻이고. 네 번째는 사랑하라. 예,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고요? 예, 신령한

0: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1: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만큼의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혼자 그것들을 독점하여서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는 욕심 때문인데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생명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제 BBN 방송을 그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BBN 방송은 365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받으시고 건네받으신 ITL 카드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나 이런 죄인이에요. 나 이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미 갈렙 2장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쉽게 못 받게 죽었나니 언제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묵시 안에서는 영원 전에. 그래서 함께 죽은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겠다. 그럼 그리스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부인해요? 아무도 자기 부인합니다. 전부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과 재림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찬양대 찬송 가사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에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확증된 사랑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무엇이며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9절 한 절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무엇으로 인식이 됩니까? 뭐 전혀 감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30절 3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무슨 느낌이 옵니까? 재림. 예. 그러셔야죠. 재림. 재림 그러면 또 다른 말 할까 싶어서 좀 망설였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적어도 29절 30절 재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이거 뭐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29절 30절 31절 29절만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예수의 재림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임하심도 성령 강림도 이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오시는 것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하고 재림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라 이 말을 재림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마태복음 여러 가지 주석을 이제 참고하는데 상당히 온건하게 상당히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외국인의 어떤 주석도 눈에 보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내놨어요.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 주님 재림시에 무너진다는 말씀 먼저 보고 나서 이런 사건이 왜 또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지 그렇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29절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난이라는 것은 목이 조금 잠겨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9시간, 하루에 9시간 했는데 요즘은 가서 하루에 6시간밖에 안 해도 됩니다. 전에는 8시간에서 9시간 했는데 요즘은 6시간 했어요. 물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좀 한다고 강의를 안 했는데 한 18시간 해가지고 목이 조금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날 환난 후라는 것은 그날이 무슨 때죠? 그날 환난 후라는 것이 15절에서부터 보면요. 15절에 붙으면 예루살렘 멸망이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란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물어보는 거죠. 세계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 후에라고 말씀하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파괴, 성전의 무너짐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멸망인 거죠. 자, 그 환란 때에 그 일과 함께 동시에 말을 하고 있죠. 동시에 뭐가 어두워진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근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 그냥 세상의 멸망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구약에 또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3장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강림에 대해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도 강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는 게 선지자들의 일관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13장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나라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나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누가 멸해지는 거죠? 죄인이 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여호와의 날에 죄인들을 멸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듣기에 좋은 소식입니까? 두려운 소식입니까? 두렵죠. 그래서 이런 말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 망한다는 것, 실패라는 것, 끝이라는 단어, 그걸 아예 터부시했습니다. 뭐 식사하다가도 뭐 끝이다,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런 말 하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말하지 않고 번영, 발전, 성공, 안정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지. 끝이다, 심판이다, 여호와 크게 분내는 날에 죄인들이 진멸될 것이다, 이런 얘기 다 터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신명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요. 종말이라는 게 지혜란 말이죠. 그러면 친일한 사람들, 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왔잖아요. 친일한 사람들, 너 왜 친일했느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일본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요, 일본이 무너질 줄 몰랐대요. 우리는 그 당시 뭐 자동차도 하나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있어요. 거대한 그 전함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니까 어떡해요? 야, 우리가 일본에 붙어야만 우리나라에서 살겠다. 자기 나름대로 친일한 사람들은 뭐 한 거죠? 나라를 사랑한 거죠. 이러면 친일파 되게 기분 좋아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일본이 전혀 망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한국을 배신하고, 일본에게, 아부한 거죠. 그게 친일한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이 세상이 멸해지고 불타 없어질 거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그러면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쁨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이야, 드디어 제대할 때가 되었다. 이야, 졸업할 때가 되었다. 군인들은 제대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군에 가서부터 날짜를 헤아린다고요. 옛날 같으면 3년 같으면 1000일 같으면 헤아리잖아요. 999일 남았다. 998일 남았다. 세상에 제가 군에 처음 가니까 병장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보고하라. 뭘요? 45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 달은 40일 남았습니다. 보고하래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같으면 자살한다. 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군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눈 다치가 빨리 좀 제대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을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뭘 하기를 원해요? 우리 집안이 안 무너지고 든든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사업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게 잘 되기를 원하지 이게 문 닫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사가 잘 되는데 저녁 장사 안 해요. 식당인데 한 밀양에서는 아 저는 정말 섭섭해요. 그 돼지국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아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문 닫았대요. 힘들어서 예배 방해된다고. 주일날 뭐 구역 예배도 힘들고 참석이 힘들고 예배 방해된다고 힘들어서 뭐 문 닫아버렸대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좀 더 하지. 제가 국밥을 맛있어서 그래요.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홍보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요? 제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사실은 내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심성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자기 중심성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역사라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나를 점점 견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확장시키고 부귀영광을 누리는 이것은 아닌 줄 알 거예요. 적어도. 뭐 넓게 오신 분들은 그거 아닌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아 여기서 이제 말씀 위에 나를 토대에 굳게 서서 점점 성화의 단계로 나를 확장시키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럼 나는 뭐가 돼야 되죠? 제로가 돼요. 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1대1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자 손에 창들고 있는 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나, 심지어 하나님까지 살해했던 나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국밥 얘기를 하면서 저 속마음은 예배는 뭐 주일 한번 오면 되는데 국밥집 계속하면 돈도 좀 벌 거고 내가 국밥 맛있게 먹을 텐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면 저는 국밥과 꼭 주고 옵니다. 주고 오는데 절대로 이제 공짜로 안 먹습니다. 눈치 그것 가지고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어차피 사 먹는데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면 내 밥 다 주고 사 먹지 맞죠? 예, 목사님 내지 마세요. 근데 내 돈 주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제 이기적인 욕심들이 그런데 하나하나 묻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성도가 말씀 듣기 위해서 장사를 안 한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그러셔야 좀 이래야 되는데 속이 섭섭했다니까요. 맛있는 국밥집 하나 사라졌으니까 안 그래도 뭐 밥 먹을 때 별로 없는데 가끔씩 그 손님 오면은 내가 거기 가서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홍보도 못하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 속에는 이 몸, 이 세포 하나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에 한 60조에서 70조의 세포가 있대요. 이 세포 하나가 살아있는, 세포 하나의 생명도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를 살리라고 아등바등합니다. 여러분 몇 끼 밥 굶어보세요. 온몸이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요? 잠 안 자보세요. 지금 졸음 오시는 분 조금 하품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만 누구랑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제 잠 좀 설쳐보세요. 아침 잠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의 몸을 이겨낼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구축화시키고 세상에서 멋있어지고 싶은데 이건 아니라 그러면. 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 어떤 성화의 단계를 차곡차곡 쌓아서 더 멋있는 나를 만들겠다.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내 속이 다 들통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지난주 잠시 교제할 때 이래 얘기 했어요. 우리가 막 복음의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집에 가서 딱 돌아가서 생각하면 거기서 또 지자랑한 것만 나오더래요. 안 그래요? 구경 예배 모여서 뭐 교제 좋습니다. 교제 막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가서 생각해보면 뭐만 생각나요? 그것도 왜 내가 잘난 체했나? 꼭 끝에는 결론을 누가 내리고 싶어요? 내가 내리고 싶잖아요. 이것도 목사가 또 그래 잘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해놓고는 또 결론 내려놓고 이런 모습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죠. 그런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죽었잖아요. 이게 이 계리가 제가 갔더니 그 심양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보니까 저 총신신자는 저보다 사회 후배더라고요. 이분도 정말 힘들게 한 5, 6년 전에 복음을 듣고 이제 협력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딱 설교 한번 했는데 한 달 근신을 주더래요. 그러고 잘라버리대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특별히 후원받는 분이 아니라서 현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사례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로 그 어떤 조선족 개척을 해서 목사님까지 이제 청빙하게끔 해놨는데 딱 그래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소문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 4,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십자가 보험 설교 듣고 또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듣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겠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남자들이 밥 하는 거 아세요? 아 여자들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조선교회 중국에 오래 산 사람하고 하니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듣는 이거 하나 때문에 설거지 반찬 밥 몽땅 내가 다 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고 나를 발견한 거죠.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아 죽었나.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여기에 우리를 함께해요. 에베소 2장에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시간 완전히 빼버리면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시간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당시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나는 뭐죠? 아직까지도 그 영광에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나 우리의 어떤 실패로 인하여 그날에 못 가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왜? 이미 끝난 세상이잖아요. 시간 빼버려 보세요. 그럼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그 하늘에 앉혀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가실까요? 죽여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죽는다는 말이, 실패라는 말이, 이게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옛날 같으면 어떨까요? 부부에서 교회를 못 얻을 거예요. 쪽팔리는 일이 일어나면.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쪽팔리는 일이 있으면 왜 교회를 못 와요? 아직도 뭐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래요. 정말 제가 그 종종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이혼하고 부부가 함께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 뭐 서로 미워서 뭐 이혼했다 합시다. 그래도 뭐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이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못 오는 거예요? 왜 대학 떨어지면 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쪽팔려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맞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자아라는 것,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 체면이라는 것, 지사랑하는 것, 급포자는 것, 외식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싫은 게 뭐였어요? 외식이잖아요. 이 외식하는 스위와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그들을 향해 저들을 보고 화이설진자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의 선생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하는 사람과 얼마나 저들을 퍼붓습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천국에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말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 이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미 갈라디아 2장 2절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쉽게 헌법밖에 죽었나니 언제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묵시 안에서는 영원 전에. 그래서 함께 죽은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겠다. 그럼 그리스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부인해요? 아무도 자기 부인 아닙니다. 전부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자기 부인, 우리 한국에서 최근 사람으로 자기 부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계종에서 잘린 사람입니다. 조계종에서 잘린 사람 누구예요? 이름? 예? 성철 스님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압니다만. 이분이 조계종에서 잘렸어요, 지금. 정말 자기 부인했거든요. 불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불교가 이러면 안 된다. 불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재 정권에 막 이렇게 저 데모 앞장서기도 하고 목사들이나 신부들은 좀 이렇게 반독재 투쟁했는데 이 사람이 나서기까지는 불교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명인가? 약간 또 두 글자에. 하여튼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건 어떻게 돼요? 잘렸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자기 부인해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거는 뭐라고요? 불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자체도 누가 이루어내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이루어내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말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하고 반응이 비슷합니까?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말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이고요. 옛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약을 신약, 새로운 약속은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성령 임하신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도 물론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는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메시아를 다 기다린다고요. 어떤 메시아요? 날 살려주는 메시아, 날 성공시켜주는 메시아, 날 천국 들여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원하지만 네 죽어, 이런 메시아 원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내가 죽는 메시아를 왜 필요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죽었어도 좋은 데 보내주세요. 그런 메시아는 원할지언정 내가 죽으면 마땅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런 메시아 원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어내세요.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홀로 부활하시고 홀로 성천하셨는데 그게 우리를 지켜 놓으시는 거예요. 언제 택한 자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을, 영원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함께 묶어서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신 그 묵시적 사건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뤄내시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 부인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금욕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지철 씨 아세요? 차지철. 이분이 독실한 안수 집사였어요. 아침 6시와 저녁 6시에 어머니 모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도원에 가서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저 캄보디아입니까? 킬링핀들 수백만 죽였는데 뭐 한 1, 200만 탱크로 밀어붙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제가 함으로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열등감을 어떤 절대 권력에 아부해서 자기가 제2인자처럼 경호실장이 대통령 2인자처럼 했거든요.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뭐 마지막에는 대통령 경호도 안 하고 자기 도망가다가 죽음 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 안수수 집사였대요. 뭘 믿었을까요? 종교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 술 담배도 안 했거든요. 뭘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 체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가 종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극복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면 이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셔서 그래서 내 실체가 어떠한지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이사야 펼쳐놓았죠. 이사야 13장. 13장 11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사람이 얼마나 심판받아 없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 보면 이건 상징일 수도 있겠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하늘의 해와 달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석가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중국적 표현인데 임금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으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붕이라 그래서 천붕. 하늘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천붕지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고통이다. 이 천붕이라면 아버지 돌아가셨다. 하늘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13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하늘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단지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뭐로 볼 수 있어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까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새로 싹 고쳐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살까요? 이건 신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소멸설이 있고 갱신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갱신해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소멸하고 새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요 둘 다 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는 물질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가리게 됩니다. 물질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게 나중에도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천국을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관계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초가집도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궁궐에 살지라도 그리스도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있다면 그건 거기서도 사실은 천국이잖아요. 갔더니 이제 여러 사람 온다고 이제 그 강의하는 바로 옆에 여관을 이렇게 섭외해 놨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우리나라 한 60년대 여인숙 뭐 그런 분위기에 아니 화장실에 이제 앉아서 보는 그런 병 중국식 화장실 변기죠. 거기에다가 거기서 샤워하도록 샤워 꼭지에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씻고 세수하고 거기서 샤워해야 되는데. 하루 잤습니다. 하루 자니까 그 이제 심양에서 목사님이 아 저 지금 사우를 해야 될 건데 사무님 뭐 사우 해야 되는데 이어서 사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조금 나은데 가서 며칠 있다 왔습니다만.
1: 지금.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찾아갈 때에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정반대로 갈 우려도 있고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도 올바른 지도를 갖지 않으면 그 목표가 정반대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는 바로 천국으로 가게 인도를 해주고 어떤 지도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게끔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도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지도며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지금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다민족 다문화권의 여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일본인 청취자도 있고요. BBN을 청취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헝거리, 러시아인 그리고 중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도 다른 언어 방송을 한번 들어보면서 다른 문화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거대한 비빈 방송국이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으로도 상업적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송국 운영 경비는 바로 1년에 한 차례씩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눔의 경주가 시작되면은 이 기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동안 방송 사역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그 다음 해에 사용될 BBN의 경제적 후원을 약속받으며 또한 성경적인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이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후원하시거나 또는 어느 때든지 제 방송국 홈페이지 보시면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작정하신 후원금으로 방송 선교사에게 일익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반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샌디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주 아이들에게 너는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4살 때 알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향한 소명을 말이죠. 하지만 이후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태초부터 예정된 소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과 삶도 사슬을 끊었답니다.
1: 요즘 어떻게 지내니, 샌디?
2: 밀러 선생님, 저 너무 피곤하고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1: 균형 잡힌 식사는 잘하고 있니?
2: 네. 가끔씩은 교실로 걸어가는데 너무 현기증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가 몇 번씩이나 땅에 앉아 쉬어야 하고요. 때로는 걸을 때 왼쪽 다리를 질질 끌기도 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1: 신경과 선생님을 만나본 일은 어떻게 됐니?
2: 선생님이 제 팔에 근전도 검사를 해보시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기증과 왼쪽 다리와 발이 가끔씩 걸을 때마다 끌리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분명 뭔가가 잘못됐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1: 내 생각엔 자가 면역 질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루푸스나 혹은 다발성 경화증 같은 건 말이야.
0: 아직 대학생인 어린 나이의 이 여성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여성이 그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에서 어떻게 생존했는가에 관한 것으로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샌디 로버츠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저는 데이토나 비치와 매우 가까운 북부 플로리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게는 두 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우린 아주 친밀했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교회에 데리고 가셨고 저는 10살 때 제단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공개적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14살 때 소명을 받고 그 사실을 고백했죠. 그 누구도 선교사로 소명받은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이나 인도를 해주지 못했고 저 역시 순진하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 언니는 장래에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결정했어?
2: 전문대 시절에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업을 갖고 싶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지만 교직은 싫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언어병리학을 권해주셨어.
3: 그런데 언니 이상한 증상들이 아직도 있어?
2: 가끔 너무 힘들어.
3: 이번 주일에 교회에는 갈 거야?
2: 아니, 난 작년에 교회 끊었어.
3: 나도 그래.
2: 그 이상한 증상들은 대학 시절 내내 지속됐고 그 후 갑상선염이 있어서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신경과 의사는 제가 과호흡을 한다면서 제 병이 상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친 저는 언어병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직장에 다니기 위해 데이토나 비치로 이사를 했죠. 그 무렵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또 소파에 누워 계시네요.
4: 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소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2: 아마도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4: 네가 아버지 좀 설득시키렴. 꼼짝도 안 하고 저러신다.
2: 네,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전문의를 만나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는 즉시 아버지를 종양내과 전문의에게 보냈고 조직검사를 위해 아버지는 입원을 하셨죠. 아버지는 폐암이셨는데 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앞으로 아버지가 5, 6주밖에 못 사신다고 해서 아버진 집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셨습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불러드렸더니 그제야 대답하셨어요.
4: 상태가 좋지 않으시구나.
2: 응급 구조사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엄마. 그래야 즉시 병원에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집에 와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간 그 응급 구조사들은 아버지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퇴직하시기 전 아버지가 그들의 상관이셨던 것이죠. 이틀 후 어머니, 여동생, 저는 아버지의 침상 곁에서 아버지가 영원한 잠 속으로 깊이 드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저도 아버지와 함께 죽고 싶었죠. 20대 중반이었던 이 기간 동안 제 몸의 통증도 산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언어치료사로서 교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계속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잭슨빌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 살면서 직장에 다녔죠. 또한 주님께 다시 돌아가 헌신했고 교회에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거의 기능을 못하며 지냈죠. 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다른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처럼 휠체어를 타고 인생을 마치면 어떡하나 걱정됐죠. 아주 작은 상처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5: 오른쪽 다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 신경 안에 무언가가 느려지고 있어요.
2: 그래서 제가 계속 넘어지는 거군요.
5: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을 처방해드릴까요?
2: 네,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5: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요. 뇌와 척수예요.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수초를 손상시키죠. 몸에 있는 어떤 신경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2: 그래서 온몸이 다 아픈 거군요.
5: 네, 맞습니다. 애석하기도 치료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증상을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것뿐이에요.
2: 1988년, 89년, 그리고 90년 내내 저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스로 얼굴을 핥을 때도 있었죠. 상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다스리기 위해 약을 먹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통증을 위한 약을 먹었죠. 그리고 차 운전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 유일한 진정한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6: 간호사님, 제 딸 어딨죠? 전화를 걸러 잠시 자리를 비우기 전엔 여기에 앉아있었는데요.
7: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님을 병실로 옮겨드렸습니다. 따님이 깨어나서 간호사 스테이션까지 잠시 나왔는데 병실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님께 주사를 놔드렸어요.
6: 주사라고요?
7: 따님을 진정시켜야 해서요.
6: 제 딸은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7: 대부분 사람들은 주사 하나로 가능한데 따님에겐 주사 세 대를 놓아야 했어요.
6: 어서 당장 제 딸을 봐야겠어요.
7: 죄송합니다만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밤에 다시 오세요. 그때쯤이면 따님이 깨어 계실 거예요.
2: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죠. 기다려라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다려라. 침묵 가운데 저는 고통을 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강한 임재가 없었다면 저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가 지나갔고 한 나이든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들것 위에 놓인 채 구급차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중환자실로 옮겨갔고 간호사 한 명이 제가 샤워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구토가 나고 수면제를 많이 먹은 상태여서 밤새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만 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6: 아니 왜 제 딸이 저 의자에 머리가 테이프로 고정된 채로 앉아있죠?
8: 따님이 직접 저희에게 머리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따님은 지금 몸이 매우 쇠약하세요.
6: 제 딸이 겪은 일을 알고 나니 그러고도 남겠네요. 그 사람들이 아이에게 항정신성 약물을 주었더라고요. 다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아무 주사도 놓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 테이프 당장 제거하세요.
8: 알겠습니다.
6: 내가 절대로 두 번 다시 너를 이런 모습이 되게 두지 않을 거야, 샌디.
2: 너무 지쳐요.
6: 간호사님, 우리 딸을 침대로 데려다 주세요.
2: 제 의식을 깨우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후 회진 시간에 신경과 선생님이 병실에 왔을 때 저는 정신이 조금 또렷해 있었죠.
6: 제 아이가 아직 약물 때문에 많이 지쳐있어요, 의사선생님.
9: 말해보세요, 샌디 씨.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 11월 9일이요. 저희 아버지 생신이요.
9: 그게 정말인가요?
6: 네, 맞아요. 이 아이 아버지 생일이에요.
9: 그건 좋은 사인입니다.
6: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얘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검사를 해주세요.
2: 며칠 후 저는 중환자실에서 신경정신과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책을 한 권 갖다 주셨고 저는 시편 말씀부터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 읽어주었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는 병원에 거의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다발성 경화증 약을 그만 먹도록 지시했고 아주 잠시 동안 걸을 수가 없었지만 이내 회복됐죠.
9: 몇 가지 검사와 스캔을 마쳤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양호합니다. 이젠 더 이상 다발성 경화증이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2: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절 치료해 주셨어요.
9: 집에 샌디 씨와 함께 지낼 분이 계신가요?
6: 회복되는 동안 저랑 함께 살 거예요, 선생님.
9: 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 다음 날 퇴원하셔도 됩니다.
6: 집에 가는 기분이 어떠니, 샌디?
2: 정말 좋아요, 엄마. 다시 일에 복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6: 몸이 회복되는 게 먼저야.
2: 저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께 제 삶을 헌신했어요, 엄마. 항상 저와 동행하셨던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끈으로 묶여 있었던 끔찍한 경험 중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빨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전하고 싶어요.
6: 그래, 모든 검사 결과를 통해서 그게 사실임이 밝혀졌으니까.
2: 예전에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6: 그럼.
2: 저는 주님 앞에 탕자였어요. 교회 가는 것을 중지했거든요. 제 인생에 그분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었는데 그건 10계명의 제 1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10: 하지만 이젠 주님이 최우선이에요, 엄마.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 후 하나님께서 저를 기독 언어치료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언어치료사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제게 통찰력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삼키는 일에 장애를 겪는 연하장애 환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기력을 회복했고 1990년엔 피아노도 다시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년이나 지난 후에 다시 어딘가로 나가서 일을 하고픈 마음이 들었답니다.
11: 나 엘라베마로 이사가.
12: 엘라베마? 거긴 왜 언니?
11: 일도 하고 주님을 섬기러.
12: 하지만 언니는 여기 플로리다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
11: 그래, 하지만 여기엔 언어치료사들이 많아. 엘라베마로 가야 한다는 이끄심을 느꼈어.
12: 그렇구나. 자리 잡히면 나도 언니 보러 갈게.
11: 피켄스 카운티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한 60대 할아버지 환자를 보라고 중환자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죠.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은 그가 암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터스컬루사로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환자의 연하장애를 회복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 환자는 최근에 뇌졸중까지 겪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죠. 할아버지, 저는 담당 언어치료사예요. 할아버지가 잘 삼키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뇌졸중을 겪으셔서 말씀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제가 하는 지시만 듣고 계시면 돼요. 아, 만약 불편하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아셨죠? 할아버지,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분이 저도 도우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예전에 다발성 경화증을 알아서 15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나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자, 그럼 이름부터 시작할게요. 저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 할아버지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평가 기간 동안 제가 제시한 그 어떤 행동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단어를 말할 수는 있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게 발음했죠. 다음 날 그는 암치료를 더 받기 위해 터스컬루사에 있는 병원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막 중환자실을 떠나던 중이셨고 마비되지 않은 한쪽 팔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그의 가정보건 언어치료사로 발탁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한 달 또 한 달이 지나면서 그는 호전됐답니다.
13: 보세요, 샌디 선생님. 이제 제가 그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11: 아, 정말이네요. 아, 그리고 삼키는 것도 지금은 아주 훌륭하세요.
13: 모두 예수님 덕분이에요.
11: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11: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분이 고치시는 분이세요.
13: 예, 기도의 힘이죠.
11: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13: 선생님은 꼭 선교사 같아요.
11: 실은 제가 14살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절 부르셨어요. 단지 바로 여기 미국에서 그렇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13: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적 있으세요?
11: 예, 최근에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 손녀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제게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 전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1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1: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지냈어?
14: 잘 지냈지. 언니의 가정 선교 사역은 어때?
11: 아주 좋아. 오늘 한 80세 할아버지 환자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 그 할아버지는 뇌졸중을 겪으셨는데 처음 방문했던 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지. 근데 오늘 그 할아버지가 결신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어.
14: 언니 정말 선교사구나.
11: 내 환자들 상당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니 그저 황송할 뿐이야. 2008년부터 저는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 혼자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해 주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 삶은 저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경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친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한 번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있으신 곳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다섯 개의 숫자를 기억하는 비둘기, 그리고 그 외 동물들의 놀라운 지능을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동물들의 지능 전술입니다. 심팬지가 실제 언어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이 간단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펜지가 실제 언어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이 간단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과 이론 간의 관계성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돌고래들과 바다 물개도 언어를 배울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비둘기들에게 1년의 숫자들을 암기시켰습니다. 결과는 사람들은 보통 9개의 숫자를, 비둘기는 5개의 숫자를 기억했습니다. 비둘기들은 또한 리스트에서 비슷한 원소들을 같이 그룹으로 나누어서 암기함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플로봇의 날개가 상처를 입은 듯한 행동이 자신의 새끼들로부터 천적을 유인하여 멀리하려는 본능적인 반사작용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새로운 연구로 이 새들이 침입자에 친숙하는가와 이 침입자가 정말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함이 밝혀졌습니다. 돌고래들이 참치선이 가까이 오면 물 위로 뛰어오르지 않고 그 배로부터 숨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효과가 없어 배가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돌고래들은 그 배의 오른쪽으로 수영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크레인과 그물들이 보통 왼쪽 편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과학자는 동물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 지능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께서 자신이 무한정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지능을 동물들에게도 넉넉하게 허락하셨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0절에 그들의 이름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신자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0: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또 내 죄가 모두 용서되는지 안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밖에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종종 회심하기 전에 심하게 복음에 반대할수록 회심 후의 삶이 더욱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박해자로부터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는 것의 사건을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란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 회개의 기도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24시간 말씀과 찬양을 보내드리고 있는 저희 BBM 방송은 한국어 방송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된 국제 방송입니다. 현재 한국어, 영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혹시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소개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신다면 BBM 방송을 통해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언어를 클릭하시면 8개 언어 방송에 대한 자세한 사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왕. 아주 오래전 바이킹족이 영국을 쳐들어갔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와 집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영국의 알프레드 왕은 전투에서 져서 성을 빼앗기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은 변장을 하고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단지 몇 사람만이 그가 왕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양치는 목자인 울프릭이었습니다. 그는 변장한 왕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는데 아내에게는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장한 왕은 마음에 근심이 쌓여 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 사람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5: 이봐요,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여기 음식이 타지 않는지 잘 보고 있어요.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4: 알프레드 왕은 부엌으로 갔지만 온통 전투 생각만 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얼굴을 찰싹 때리는 소리에 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프릭 아내가 돌아와 보니 음식이 시커멓게 타 있고 온 집에 탄내가 진동했습니다.
5: 이 게을러 빠진 놈아! 당장 나가!
4: 그 순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6: 아, 여보! 어떻게 감히 왕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4: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심한 일을 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놓였을 때 아무도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싫어서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17절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아이가 오래전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에콰도르에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란 가족 농장에 간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 아이는 거기서 이상한 나무들을 보았대요. 아버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좀 어릴 적에 장난으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과일 나무에 홈을 쪼개고 다른 버려진 과일 나무 가지를 꽂아 넣은 뒤에 동여매 어떤 접붙임된 나무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장난은 뭐 그도 옛날이죠. 그 나무들이 전과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그 장난이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접붙임 과정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붙임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계신 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버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붙임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도 나중에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접붙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에 접붙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되었다면 기분이 어떤가요?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민족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먹고 입고 자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겪는 갈등과 기쁨은 언어가 달라도 느끼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며 또 그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또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19세기 영국의 최대 가부는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로스차일드 가문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뱅킹 비즈니스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유대인 가족이죠. 그런데 그의 셋째 아들인 네이선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영국 런던의 은행 대다수를 컨트롤할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그 부가 대단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사람이 나폴레옹과 워털루 전쟁할 때 소식을 오용해서 돈을 벌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설이지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집이 영국 런던 시내 최고급 주택가에 세워졌는데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은 집인데 지붕의 처마 끝 한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돈 많은 거부가 돈이 부족해서 그랬을 리는 없고 또 공사를 담당한 자가 이것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는데 왜 지붕의 한 모퉁이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었을까? 이 사실을 본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평생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순례자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길 가는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곳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순례자였습니다.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는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 전체가 순례자의 삶을 걷게 되죠. 아신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태인들의 삶 자체는 순례자의 삶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만 순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순례자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례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슬람교나 불교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죠.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순례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인도나 네팔 등지에 석가모니 유적을 찾아다니면서 순례길을 행하고 있죠. 심지어 청교도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도 자신들을 순례자 펠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1620년도에 플리마우스에 정착한 영국인들은 자신들을 펠그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이 순례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순례자라고 해서 다 동일한 순례자는 아닙니다.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처 없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순례자. 두 번째는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떠나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먼저 정처 없는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하기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례의 길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시조선 말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김병년이라는 사람인데요. 머리가 똑똑하고 또 일찍에 과거에 급제까지 된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홍경래 난에 이 패배를 인정하는 바람에 집안 전체가 몰락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장에 삭가서고 방랑삼천이 술 한 잔에 시안수로 떠나는 김사까지 되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낭만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피곤한 인생이죠. 걷고 걷고 또 걷다가 어느 객지나 주막에 쓰러지면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역시 정처 없는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늘을 향한 목적을 가진 순례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천성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당당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그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긴 하지만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묘사한 후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쇠하지 아니할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긴 하지만, 순례자이긴 하지만 정처 없이 헤매는 순례자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걷고 있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긴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심령 자체가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례자는 순례자되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 정말 믿음의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어야지 우리 순례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긴 하지만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순례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인생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나와 있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소망의 실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여기서 장막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텐트란 뜻입니다. Earthly tent.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살았잖아요. 사역도 했지만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텐트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텐트가 거주지였죠. 세워놓으면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볼 때만 빼면 폭삭 주저앉는 것이 텐트이죠. 우리 육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콜랩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Heavenly house 혹은 eternal house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처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소망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영원한 집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활할 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본문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도들의 모임 혹은 성령의 전,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령의 전인 성도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소, 하늘에 있는 처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때 나오는 그 처소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우리가 입게 될 몸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진짜 초점은 우리의 옛 육신과 새 육신에 대한 비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집과 영원한 처소에 대한 대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집은 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하나님의 집, 천성 혹은 dwelling place, heavenly abode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2절에서 4절까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부활의 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사모한다. 하늘에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를 말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처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 부활의 영광된 몸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걸 잊지 아니하면 3절 말씀이 하면은 벗은 자로 발견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허물이나 더러운 수치스러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네키드한 상태이죠.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영적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그들을 덮어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지 아니한 그들은 네이키다다, 벗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로 영광된 몸을 다시 입기 때문에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니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 말씀이 하면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진 가운데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소유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보낸 축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고난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주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이, 더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다, 이 말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상태란 뜻입니다. 이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We are always confident. ESV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We are always of a good courage. 아주 상당한 차원의 용기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숱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했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핍박이 찾아와도 한 번도 쫀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실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는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당당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자면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목적지를 정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이 분명해야지 이 땅을 살면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세상 사람과는 차별화된 바른 인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순례자이긴 순례자이지만 당당하게 힘차게 발을 내딛는 순례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나 환경에 눌리지 않고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보증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의 보증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아신들이 땅에 나그네의 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걸어가기에는 좀 타프하기도 하고 힘에 겨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함께 가실 동행자를 주셨어요. 그 동행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다. 여기 보증이라는 이 단어가 아라본이라는 헬라 말, 영어로 번역하면 deposit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혹은 guarantee 혹은 pledge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주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주어질 모든 축복을 guarantee 해주는 보증이다. 그런 뜻이.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성령의 보증해 주시는 것들을 누려야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거듭난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컨펌해 주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컨펌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 감정도 필요하게 되면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교리도 필요하긴 하지만 교리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고 했어. 인친다는 말은 씨란다,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이걸 확정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inheritance, 이건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혜택과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inheritance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 이게 놀라운 성령의 보증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이 하면 성령님은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에 우리 힘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고 애쓴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바른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하 하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없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이지 성령 없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성령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네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가 다운되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보혜사.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이 나그네 여정이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증된 것들을 누려야지 여러분은 노래하는 순례자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매몰차게 대하고 이민의 삶이 우리를 서럽게 만들어도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환경이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게인스트해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에 뉴욕에 살고 있던, 뉴욕 125번가에 살고 있던 네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혼돈하셔가지고 뭐 앤드류 카네기가 대공황 때 뭐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919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대공황 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네일 카네기입니다. 이 네일 카네기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 이 경제공황을 맞으면서 큰 절망에 빠지고 됐어요. 이분은 다시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허드슨가의 강에 몸을 던지기 위해서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두 다리가 잘린 한 남자가 바퀴가 달린 판자 위에 몸을 싣고 카네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필 한 자루만 팔아주십시오. 그때 카네기는 귀찮기도 하고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던져주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를 불러세웠어요. 선생님, 돈을 주셨으면 연필을 받아가셔야죠. 연필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도 계속 따라오면서 연필을 가져가라. 연필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면은 다시 1달러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 카네기가 이 사람이 누군가에서 얼굴을 돌이켜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강바람이 세차게 불고 어두컴컴하긴 했지만 그 남자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넘치고 있었어요. 이 삶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물은 질문이 것입니다. 당신은 두 다리를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밝고 행복한 얼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남자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꿈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답니다. 그때 이 카네기가 소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있는 소망의 빛이 나에게는 없단 말인가? 마음의 빛이 어떤 역경도 이기는 힘이란 사실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카네기는 그 사람 손에 있는 연필을 모두 사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에 데일 카네기가 사업을 접고 YMCA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비롯된 유명한 것이 카네기 코스라고 하는 강연입니다. 이 코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에까지 선풍을 일으키고요. 현재 전 세계 85개국에 카네기 연구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에도 세워졌고 잉글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비롯해서 10만 명 이상이 수료했어요. 크라이슬러의 CEO였던 아야코카 전 회장도 이 카네기 코스 수료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런 버핏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카네기 코스 수료증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자, 카네기 코스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환하게 웃으라 이거예요. 어디서 이것을 배운 것일까요? 그 절망의 밤 허슨 강다리 위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만일 그날 밤에 이 데일 카네기가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해 몸을 던졌더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될 뻔했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품고 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새 축복의 아침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옛 속성은 자꾸 우리를 밑을 향해 가게 해요. 아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어떠한 절망이 나를 찾아와도 절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비전의 빛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를 향하여 위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 축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행로를 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로. 6절과 7절을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 보시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예, sight를 통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faith를 통해서 사는 자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 행로에서 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사건만 바라보고 사는 삶의 패턴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항상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했어요.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패배를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았더니 이 가나안 족속들이 크게 보인 것입니다. 창대한 성읍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는 대로만 사는 삶에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의 선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주어진 현실만 보는 것은 불신자도 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리하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 위기 그 사람들 못 볼까요? 코로나 팬데믹의 무서움 못 볼까요? 폭동으로 소외치는 미국의 현실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눈만으로 세상의 현실을 보고 그것 따라 결정한다면 크리스천이 가진 독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독특한 능력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삶은요 가장 어두울 때일수록 빛나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황이 왔을 때일수록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바른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의 정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기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까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비트위너라고 부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워렌 윌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었죠. 베이시리즈로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트위너다. Many of God's people are betweeners. Between 뭐 사이에 끼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 사이에 끼어 사는 사람, 중간에 낀 사람, 어중간한 사람, 이중적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의 능력은 안 믿는 분이 계세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삶은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betweeners, 어정쩡한 중간에 낀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betweeners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아프리카 1세가 그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를 잡아서 순교를 시키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초대교회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뭘 했나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잘한 것인가요 못한 것인가요? 잘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어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문 앞에 나왔던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You crazy? 미쳤구나. You are out of mind. 어떤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 당신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설마 기도한다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오겠니? 정신 차려야.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반응이에요.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자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 안 믿어요. 나를 믿습니다. 나의 이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나간 대로 살아가긴 하지만 당당한 순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강하다고 하지만 진짜 깨워서 기도하게 되면 코로나가 떠나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들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순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당당한 순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성령의 보증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순례자로 당당하게 살려면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삶의 분명한 관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관역을 설정하는 것. 이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설정했던 삶의 관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의 진짜 마음의 소원은 빨리 죽는 거예요. 몸을 떠나 그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에 갈망했던 것은 하루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죽지 않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반드시 해야 될 미션이 그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To please the Lord. 내가 살아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To please the Lord.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의 관역을 분명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뛰었더라면 우리가 알고는 바울의 생애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람 기쁘게 한다는 것 참 피곤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스를 기쁘게 하는 것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코어를 쌓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팬들이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걸 더 기쁘게 하지 못하면은 좌절하고 죽는 것입니다. 올려문과 제 삶에는 진짜 관역이 필요한데 그 관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나의 최대 가치가 될 때 어떠한 난관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뚫고 지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려문 인생의 관역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기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고 유황 불모 속에 넣는 그 심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we는 바울을 포함한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했던 우리 삶에 대한 평가예요. 삶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구원을 의미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급이 없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위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느끼게 될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빈둥빈둥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를 위해 전심을 다 바쳐 헌신했던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걸 여러분이 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일평생 선교지에서 아마존 강이나 터키나 중동 지역을 헤매며 생명을 바쳐가며 자기 온 가족을 다 희생해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사역했던 그 사람들하고 도시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우리와 하나님이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면 Is it fair? I don't think it's fair. 이것은 절대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수고했던 모든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쳤던 그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은 한 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로버트 리라고 하는 목사님, 오래전에 벨리뷰 베프티스트 출치라고 멤피스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1,000번 이상 설교했다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1,000번 이상 설교했던 두루의 명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Payday, Someday. 언젠가 지불의 날이 있다. 월림과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결산서를 들고 주 예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월림과제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을 상급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일을 해야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미 다 주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삶은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오케이, 좋은 날이 와도 오케이,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때예요.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 지역에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 선교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가더니 전 세계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정말 한 교회가 그런 선교 대회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낮 시간에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요, 기도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선교지에서 고생 좀 했다고 힘들다 희생했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주님의 희생에 비하면, 그분의 비우심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차하게 굴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있다가 선교지로 돌아가자.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와닿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했던 말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약간 고난이 오면 힘들다고 아우성 쳤던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0: 주님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가달려갈 인생길이 아무리 멀리 보이고 협착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달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 앞에 섰을 때에 강건너 주를 만나고 기쁨 가운데 함께 노래할 그날을 마음에 품고 힘있게 당당하게 달려가셔야지 참 예수 믿는 사람답고 하나님 기뻐할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으십니까? 교회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지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온라인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성경대학의 강의를 들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온라인 성경대학의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셔서 우리의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www.bbnbi.org 또는 www.bbnradio.org로 오셔서 성경대학을 클릭하시고 간단히 등록을 마치신 후에 원하신 과목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목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시옹 강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 연구, 성경 해석 이론 실습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예, 이번 시간은요, 아까 이제 어떤 전반적인 성경 읽기를 얘기했다면 지금 시간은, 근데 아까 안 들어오신 분이 몇 분 되시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혹시 목요일날 첫 번째 강의 제거 강의 하셨나요? 아니면 이것만 들으러 오셨어요, 그냥?
2: 이것만 들으러,
1: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여기다 맞춰서 할게요. 왜냐면 이제 처음, 지금 여기는 지난번에 들어오신 분도 있거든, 첫 강의가. 연강은 아니지만 또 연관이 되고는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떤 강의냐면요. 사실은 이건 에브리원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성경 해석할 때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배우는 것만 해도 한 성경 해석의 7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또 여러분 정도라면 전문적인 목회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만 공부하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탐구한다 그러면 만족스러운 정도의 공부를 지금 하게 될 거고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냐면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걸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본문이 딱 떨어지면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일까를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건 개인 성경 공부다. 왜냐면 내가 하는 성경 공부고, 한 정말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는 할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했고요. 그 시스템이 이렇게 됐었어요. 관찰을 먼저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관찰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살펴보는 거죠. 눈으로 자세히 살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 다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자가 아니니까요. 관찰을 하면서 내가 질문이 생겼던 것, 그것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픽해 가시고 그 해석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두 번째 시간은 여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관찰과 적용은 이제 안 하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귀납부적 성경 읽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용은 이제 몸이고 실천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이걸 다 배웠어요. 개발했지만 이제 배웠고요. 이렇게 독수리 눈으로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귀납부적 성경 연구는 우리의 사고 작용입니다. 지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을 때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그건 지력입니다. 그 마인드는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코스타에 오신 코스탄 정도라면 우리의 지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지력을 사용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진보라든가 신앙생활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귀납부적 성경 연구가 우리가 하나님 본문을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툴이다.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익한 툴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네 가지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우선 시간의 간격이 꽤 커요. 성경 말씀 뭐 1500년경에 써졌다 그러고 1000년경에 써졌다 그러도 그러면 3000년, 4000년경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상상이 되지 않아요. 당장 지금 뭐 20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죠. 20년 전에 어떤 셀폰을 어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오고 이 안에 녹음기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코닥이라고 하는 후지 필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 다 그걸로 했어요. 코스타 제가 12년 전부터 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그 이 설교가 뭘로 나갔는지 아세요? 테이프로 나갔어요, 테이프. 그때 다 녹음기를 갖고 있었나봐요, 집에. 테이프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CD가 나갔어요, CD. 그러다가 요새 이제 CD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USB로 나갑니까, 그냥? 그냥 그 온라인으로 사버립니까, 이제는? 그거 보세요.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CD가 온 것만 해도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CD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고 어느 날 가는데 강사들한테 모든 렉처를 오스트로우스에 USB로 줬어요. USB 다 갖고 가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만큼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CD 팔 때는요. 여러분들이 CD 전집을 예약했어야 됐다니까요. 그러면 나갈 때 그 CD 줬죠. 그 테이프는 이따만큼 줘야 되죠. 막 그냥 잔뜩 하나로 들고 가야 되는데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도대체 언제입니까? 파피루스를 갖다가 쫙 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썼을 때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 한 몇십 마리 잡아야지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양 잡아주고 탁 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필사본을 썼을 때가 성경이 쓰였을 때니까 그때 쓰여진 성경과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적인 갭도 뭐 엄청나죠. 고대 근동과 미국과 한국 생각하면 딱 되세요. 그러니 시간의 갭과 문화의 갭을 같이 변수를 갖다 놓고 오면 그건 엄청난 지금 그 갭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형적인 갭도 있고, 랭귀지 갭은 참 많아요. 아까 설명을 다 못했는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려워요. 제가 ESB 성경은 거의 싱크가 60% 70%라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은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은 주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게. 주어가 분명히 중요한데, 복순과 단순과도 중요한데, 우리는 없어요. 가라! 그러면 누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아, 항상 기뻐하라. 누가 기뻐하는 거죠, 지금? 내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단수 복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가? 복수를 쓰였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독어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독어를 안 배운다 그래요, 제외고에서. 독문과가 없어진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동문과, 전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어, 독어, 불어가 지금 계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동문과, 불문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꼴찌로 영문과 갔어요. 저는 그처럼 그냥 제 3지망으로 지금 알지도 못하는 1호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독어, 불어 했으면 아마 좀 졸업도 못했을 게 학교를 옮겼어야 되는데 난 못 가는 줄 알았더니만 꼭 붙었어요. 왜 그러니까 불어과를, 불문과를 가려고 했던 그 여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또 동문과를 간 사람들이 있고 요즘 그 동문과 불문과가 없어진다 그래요. 동문과 공부한 분들은 다 배웠으니까 1격, 2격, 4격이 막 있거든요. 소유격, 역격, 목적격이 다 있거든요. 다 그렇게 돼. 굉장히 세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를 사용했을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심한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갭이 분명히 있어요. 어순의 갭도 있고 쓰는 용어의 갭도 있고요. 형용사, 우리 형용사가 많이 발달돼 있죠. 개슴치레하다, 희끼무리하다 이런 말은 히브리어는 없어요. 히브리어 동사 위주입니다. 동사. 그래서 액션이 많고요. 헬라어는 분사가 그렇게 많아요. 분사가 많아가지고 꼭 거기는 메인버브를 찾아야 돼요. 메인버브를 찾고 그래서 헬라어로 공부할 땐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앞에 메인버브를 찾아놓고 이거 수식하고 이거 수식하고 이거 수식하고 쭉 따라가요. 이렇게 이거 다 이것이 이유가 있고 시스템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에 관계대명사만 있었어도 그 성경이 쉽게 읽힐 것 같다고. 근데 관계대명사 없잖아요, 우리는. 영어는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ESB가 원어에 가깝게 하거든요. 이런 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면 되는데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예. 이제 그냥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영적으로 다 읽고 나서 다 이해된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도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제 비유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거 갖고 책도 썼습니다. 뭐라고 썼더라? 프로디걸 선이라고 그냥 쓴 것 같아요. 여기 잘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맞아주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 있잖아요. 이건 전부 렘브란트가 지금 해석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누구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오후에 오픈 강의가 뭐냐면 신앙과 과학 세미나에서 창세기 1, 2장을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오늘 한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다 해석. 렘브란트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렘브란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렘브란트는요, 그림을 그릴 때 꼭 자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 돌아갈 때도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꼭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옷이 다르잖아요? 렘브란트 초상화 보면 코스염도 있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난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 본문을 내가 이렇게 읽겠다. 라고 쓴 그 그린 것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다 읽습니다. 이 사람도 또 그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볼까요? 아버지 얼굴 저렇게 그렸어요. 여기 푹 들어갔습니다. 그죠? 아버지 얼굴이 자식을 기다리냐고 아버지가 저렇게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얼굴 가만히 보면 화난 얼굴은 아니죠. 지금 아들을 받아들이는 얼굴이잖아요. 그렇게 그렸어요. 여기 보면은요, 한 손은 꺼칠하고 한 손은 부드러워요. 하나는 남자의 손으로 그렸고 하나는 엄마의 손으로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그다 해석이죠, 이거 지금. 그죠? 이 등에다가 지금 두 손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발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벗겨졌어요. 신발이 다 나왔어요, 지금요. 탕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렘브란트는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렘브란트가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그림을 통해서 잘 해석했다고 봅니다. 잘 해석했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모습들을 잘 나타냈고 아버지는 주황색 망토를 입고 있어요. 이거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저 옆에 주황색 망토 또 있죠. 저 누굴까요? 큰아들입니다. 근데 저 뒤에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저 뒤에, 그죠? 저 누굴까요? 엄마일까요? 엄마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성경에는 근데 엄마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성경을 컬러풀하게 읽으라 그랬죠? 컬러풀하게 읽었네요. 컬러풀하게 썼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분은 렘브란트 읽어나가면서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갔어요. 성경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목격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이렇게 자기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탕자의 엄마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빠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봤고 손을 참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잖아요. 그러면 해석에는 제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해석은 성경 본문이 있다면 해석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애드되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좋은 해석을 해야 되고 바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성경 본문이 있지만 누구나 해석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잘못하면 어글리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어때요 이거는요? 오리로 보이세요? 저기 토끼로 보이세요? 아 거위 진짜 예? 네? 뭐가 보이세요? 거위 오리하고 그림 잘 못 그렸어요 그냥 두 개 다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토끼로. 토끼 띠세요? 토끼 띠 아니에요? 예. 네. 이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A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동성애가 문제인데 이 이슈를 건드리면 오늘 강의를 못할 것 같아서 강의는 안 그리지만 동성애가 안 된다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모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또 동성애를 또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해석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와 유익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렘브란트가 그 탕자의 비유를 그렸듯이 요 정도의 해석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유 물어보면 되죠. 이 목사님 얘기 다르고 저 목사님 얘기 다르고 이 집사님 얘기 다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보고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에 대한 클루를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뭘까요?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이건 뭘까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잘 못 찍어서 그렇죠? 예? 네? 등이죠. 등이죠. 근데 등인데 등 또 딴 거 보이는 분 없으세요? 뿔이에요, 뿔. 그죠? 사슴뿔이에요. 우리 아이랑 같이, 우리 애가 미시간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부자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갔어요. 거기를 3박 4일로 갔어요. 이제 뭐 6시간. 너무 어려웠어요. 가지 마세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 왜냐면 시간이 1시간씩 계속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5시 일어났으면 다음은 4시 일어나야 되고 3시 일어나야 되고 그거를 3박 4일을 가서 이제 셋업까지 시켜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다 해주긴 해줬지만 둘째가 또 이제 대학원 간다 그러는데 얘는 여기서 갔으면 좋겠다. 또 형은 해주고 자기 안 해주면 섭섭하다 그러잖아요. 동생은 또 좀 더 섭섭하는 것 같아. 형보다. 녹용을 갖고 만들었더라고요. 저기 아이오와에 있는 어떤 그 아침 먹는 식당이었어요. 이야 저 녹용을 저기다 만들었구나. 한국 사람들이 보면 참 저거 갖고 따먹고 싶겠다. 이 등을 보면서도 참 멋있는 등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저건 너무 전기가 많이 들겠는데 몇 개만 좀 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 녹용을 저기다 놨네. 녹용이 나나? 뭐 사슴이 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는요 너무 다양해요. 어느 한 가지를 보고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다양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도 헷갈릴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저 목사님은 도대체 뭐가 옳다는 말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 아까 중요하다고 김혜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초대와 중세를 맡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어거스틴 이후의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에다가 줄을 달 뿐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저수지와 같고 그 다음에 있는 신학은 그 저수지에 나오는 지류라고 말할 정도로 이분은 은혜에 관한 거, 예정에 관한 거 다 이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 상당히 많은 것을 만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의 근원은 비록 그 범위가 작아도 거기에서 흘러나와 넓은 평야에 물을 공급해주는 긴 물줄기보다 더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은 작은데 내려가면서 점점 더 많아가지고 풍부한 평야를 막 갖고 이렇게 있어요. 이 진리의 물줄기로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독특한 언어 표현으로 길게 혹은 짧게 창조에 대한 해석을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때도 말이 많았나 봐요. 지금도 말이 많죠. 창조냐 진화냐. 네, 내일 강의해야 되는데 아유 괜히 강의해서 돌이나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때도 이렇게 창조를 놓고 창세기 1장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길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 필요하구나. 또 해석을 하는구나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저는 우리 인간이 누구냐 해석학적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보는 순간에 인지하는 순간에 딱 해석하고 시작합니다. 딱 여기 지금 저게 있네. 이게 있네. 커피를 흘렸을까? 물을 흘렸을까? 누가 흘렸을까? 아, 대학원생들이 흘렸겠다. 이건 저기 교수가 흘렸나? 뭐 다 해석을 해내요. 자기는 해석단 거 없죠.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읽으려고 하는 방식을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과 내가 교류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 한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갭이 엄청 많아서 이 갭을 이렇게 그 메꾸는 작업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학적 작업이다. 해석학의 거리를 놓고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판화도 그렸고요. 그림도 그렸고 시도 썼어요. 이분이 쓴 욥기라고 하는 판화가 있거든요. 판화하고 책이 있거든요. 욥기 아주 그럴듯하게 잘 썼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한번 그냥 생각나는 이런 건 생각나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고민하면 이거는 귀납적 성형 연구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딱 보면 신기한 게 뭐가 어떤 게 신기해요?
2: 애기가 날.
1: 네?
2: 애기가 날.
1: 애기가 날고 있어요 지금. 네. 그죠? 애기가 날고 있어요. 애기가. 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애기는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산고를 겪고 있어요. 그 네이티비티라는 것은 그 아이가 탄생하는 그 순간이거든. 산고를 겪고 있고 요셉이 뒤에서 바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이가 지금 날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근데 블레이크는 이거에 대한 그림의 저거 뭐죠? 해설을 많이 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이블과 아트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서 이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그림을 제가 갖다 놓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거는 독자 중심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그림 예시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래요. 이건 누굴까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2: 아니에요.
1: 그럼요.
2: 예, 그냥
1: 유리한 장면. 예, 예. 이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그냥 생각하실 때. 여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고 예수님이 날고 있어요. 십자가 그리. 네. 그렇죠? 여긴 누굴까요, 얘는 또? 그렇죠. 좀 크잖아요, 얘보다. 그렇죠? 얘라면 안 된대, 예수님이신데. 이 아기보다 이 좀 커요. 그래서 이건 엘리사벳이 지금 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마리아의 엄마가 안나라고 그런답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엄마가 아기 낳는 것을 받는 장면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아는 안나가 있죠. 여자 선지자. 그 안나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이 아이가 좀 큰 아이가 있는 걸로 봐서 블레이크는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창문을 한번 볼까요? 빛이 들어오네요. 창문에서. 창문에 뭐가 있죠? 저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저 위에 십자가 있지 않으세요? 십자가 있죠. 이렇게 비스듬히 생긴 십자가 하나 있죠. 네, 십자가 있어요. 그 빛이 어디로 연결돼요? 아이한테 연결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 블레이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티비티하고 이미지 치면 많이 나와요. 남자들도 많이 나오는 동방박사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근데 블레이크는 여성 중심의 그림을 그렸어요. 해석해낸 거죠 지금. 또 이 그림을 보고도 우리는 이걸 안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엘리사벳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이 그림은 참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께 태어나는 그림이 그죠? 십자가일 수 있을 거. 저 빛이 쭉 오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그림이기도 해요. 예,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짧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블레이크가 해석했고요. 우린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들 입장에서 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주 기발하게 해석하실 분 없습니까? 이건 독자 중심의 해석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보고 단지게 생각났습니다. 아, 이거 같습니다. 이거 좀 세심하게. 이거는 말구유 같죠? 이거는 요셉이 좀 늙은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결혼 일찍 했거든요. 10대 중반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소녀로 그렸는데, 그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요셉하고. 그래서 좀 늦게 그렸어요. 힘들긴.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아 해석을 하는구나. 또 해석 중에도 내 중심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구나. 그럴 여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쭉 넘어갑니다. 해석하면은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석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해석에 너무 연연하면 탁상공론이 될 수 있고 아규먼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고 어떤 생명에 이르는데 이르고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헬라어 성경 같은 건 코이네 헬라어라 그래서 일반적인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석을 하지 말라. 분명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해석해야 되겠죠. 성령은 조명의 신이고 진리의 신인데, 진리의 영인데, 그렇지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본문에 딴지 걸 필요 없어요. 본문에 자꾸만 딴지 걸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질문 던질 필요 없고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관찰해서 궁금한 것을 해석하는 것이고 적용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세요, 해석을. 네. 여러분 학자가 아닌 이상, 학자라면 아규먼트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해석은 징검다리로 넘어가는 그 적용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귀납적 성형연구의 목표는 적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5C를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본문 안에서 해석을 시도하세요. 딱 그거 찾지 말고 제일 딱 나오면은 본문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이 본문을 백날 읽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있으면 다양한 번역본을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찾아보세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홀리 바이블. 홀리 바이블 닷넷인가요?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얘기는. ORG. ORG. 그죠? 또 ORG. 여기 보면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context.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동심원처럼 가야지. 아까처럼 이렇게 본문이 있고 쭉쭉쭉 이렇게 가야 돼요. 아까 그 얘기 안 했네요. 정말 저기 관찰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해석은 부분에서 전체로 갑니다. 네, 부분에서. 왜냐면 부분을 갖고 있다가 너무 어려운 것들은 쭉쭉쭉 그냥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걸 나와야지 어려운 곳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달팽이처럼 돼가지고 그 안에서 해석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세심한 것부터 크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페어리슨, 관주 활용하라 그랬죠. 아까 개역개정, 그 다음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를 설명했고, 이건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따 예를 들면서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컨설팅, 좋은 주석을 사용하는데요. 주석마다 신학과 견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석이 좋은 주석이니까 말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교단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그 신학적인 컨텍스트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요. 이를테면 한 권의 좋은 주석을 갖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연구한 걸 꼭 자신의 말로 정리하세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말을 갖고도 내 말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게 도망갑니다. 남의 말로 끝나거든요.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서. 혼자서 끙끙매면 생각이 뱅뱅 돌면서 달팽이식 사고가 된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발견해내는 것인데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주입하게 된다. 전후 문맥을 찾고 관주를 찾고 주석을 참고하라. 여기까지 가면 거의 다 풀린다. 성역 공부는 거룩한 노동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질문이 풀릴 때 찾아오는 쾌감을 느껴라. 아,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쾌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를 살 수 없으며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으며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소는 살 수 없다.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으며 유흥은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하다. 종교의 근물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치무라 간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돈이 최고야 라고 하시면서 돈 벌기에 급급하며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치무라 간조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시간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평생을 청교도의 영성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축사라고 하죠. 축사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전인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의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전인 건강 하세요. 축복합시다.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또 전인 건강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화 한 컬레가 지난주간 미국을 울렸습니다. 운동화 한 컬레.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화 한 컬레가 미국을 한 주간 동안 내내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컬러가 분명치 않아서 뭐 진흙이 묻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투성이드가 된 운동화입니다. 이쪽에 좀 새카만 게 여기 하얀 거기 그게 피투성입니다. 피로 얼룩진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는 올란도의 외과 의사 조슈아 코르샤의 운동화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두 주 전 주일날, 이 주일날입니다. 술집에 교환이 침입을 해서 54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무고한 생명들 54명의 피를 흘리고 계속 환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날 새 운동화를 며칠 전에 신고 출근을 했는데 외과 의사니까 많은 그 환자들이 피투성이 된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를 치료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답니다. 의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도 몰랐는데 퇴근해서 수술을 다 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저 피투성이 운동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미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 운동화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미국을 울린 이 운동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 소중하다고 하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여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무슨 우리가 사슴 한 마리 치워서 죽어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다람쥐 한 마리 안 치려고 저도 무척 막 길 피하고 잘못하면 사고도 날 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을 사고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가서 일부러 막 총으로 무슨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종교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당에 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기입니다. 뭔가 뒤에서 조정하는 그 세력, 배후 세력, 광기가 있어서 뭔가 이런 일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직시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배후 세력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그 말씀 앞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정 깨뜨리고 그렇게 혼란한 세상 만들고 음란한 세상 만들어서 가정 다 바람에 날려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배후에서 그 사탄은 그래서 악령,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실체를 우리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능한 이 본문이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저는 경계하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 이것은 장난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의 남양 특집. 여러분, 괜히 뭐 스릴하고 그다음에 뭐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괜히 귀신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귀신, 마귀 그리고 사탄 이렇게 험난한 짓을 하는, 여기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
멀쩡한 청년, 이 사람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낳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빨개벗고 괴성을 지르면서 밤잠 안 자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광기입니다. 광기. 사탄이 그 심령에 그 막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조절하고 그를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서 무덤 사이로 내몰아서 그렇게 괴이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 이분들 우리 이런 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 지금 영적인 전쟁이구나. 마귀가 그 사탄이 그 졸개들, 귀신들은 졸개들입니다. 사탄이 마귀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그런 병력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온 동네를 쏘다니면서 음란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또 교회 와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불신과 불만과 불안과 불안을 조정해서 교회를 파뜨리고 또 신앙에서 떨어져가게 하는 이 악한 세력, 우리를 믿음에서 교회에서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악한 세력과 우리는 싸움 중이다. 이라고 전쟁할 때 미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건 리얼리티,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이것을 바짝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 기도해야만 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가정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남편이 사탄이고 아내가 사탄이고 자녀가 사탄이고 그다음에 또 부모가 사탄이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혈과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뒤에서 어떤 사람을 조절하고 있는 배후 세력, 마치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았지만 술이 운전대라 운전을 운전자를 조절하는 것처럼 사탄이 충동질을 줘서 나쁜 분노의 충동질, 참을 수 없는 그런 충동질, 인내하지 못하는 충동질, 또 성적인 나쁜 충동질을 줘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윤리를 파괴하고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 실체를,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냥 몽롱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열심히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몽롱해서 까딱하면 서도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하고 시험 들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보면 22장에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무엇값으로도 하려고 너를 충고했으니 밀이란 건 뭡니까? 밀이란 건 그 키위에 위에 있으면 그 키위에 밀이 있으면 그 까부른 사람이 이렇게 까부는 대로 밀이 거기서 뛰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렇게 배후 조절하고 광기를 동원해서 예 이렇게 광기를 자꾸 까불리듯이 그 시몬이도 예수님의 제자도 뭡니까 까부르려고 청구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충고했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이 바짝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사탄의 그 역사, 사탄의 실체를 몽롱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저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는 거고 어떤 분이 하는 거고 어떤 분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직시하고 파악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실체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를 까부르려고 하고 그 광기를 몰아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술 먹여놓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균형입니다. 건강한 영적인 균형 감각. 아, 사탄의 실제는 있지만 나는 지금 우리는 사탄과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선교를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교회를 짓고 사람을 세우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사탄은 강하게 도전하고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라사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광인 미쳐 귀신이 들려서
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런 사람, 살던 곳이 어딥니까? 5장 1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디죠? 거라사, 거라사 지방 아닙니까? 그리고는 지금 거라사, 이 거라사는 옛날에 그 뭡니까? 데가볼리 지역, 그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 거라사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관자, 우리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는 사탄이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동안, 오시기까지 그냥 여기서 조금 까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부는 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광기를 주입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한테도, 주의 종한테도, 하나님의 사람 제자한테도, 아마 시몬한테도 밀가루도 하려고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에도 이것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거라사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 이 세상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사탄이가 그리 광기를 집어넣으려고, 어두운 틈새만 있으면 광기, 그 미친 기운을 집어넣어서 제정신을 빼고 그 사탄의 광기를 집어넣어서 활동하게 하려고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밥이에요. 완전히 밥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것이 날름대리고 거리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게 없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그 6천 여기 군대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8절에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이제 끄집어내고 내가 쫓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정체가 탈로가 됐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미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것이 이제 탈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정체를 다 밝히잖아요. 폭로시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지난주도 잠깐 지나갔는데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 그 단위의 명칭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다음에 사단, 군단. 하여튼 이렇게 그 로마 군인의 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인데 레기온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단과 같은 거, 6천 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멀쩡하던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천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돼지는 2천 마리 안 들어갔습니다만 실제로 레기온이라는 그 단위는 6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끄떡하면 그 사람 속에 그 광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리 6천 명의 군단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6천의 그 많은 병력, 마귀 병력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귀신들은 물러가고 광기는 물러가고 세상은 전인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세상,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오셔서 그 한 사람 속에 6천이나 들어갔으니요. 최소한도 돼지한테 들어간 게 2천 마리가 몰살했는데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제정신을 다 놓고 지금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데 아니 지금 최소한도 6천 내지는 2천 그 띠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피폐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망가진 삶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complete health 그래서 전인 건강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다 새롭게 복구되고 회복되고 전체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4절 특별히 그 마가복음 5장은 전부 다 회복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오늘 1절에서 20절 다음 주에서 15절 20절의 말씀 나누는데 그걸 끝나면 야이로의 딸 고치려 가시다가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 고치는
그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다 고쳐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5장 34절이에요. 끝에 부분만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건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열두의 열증하는 여인을 다 고쳐주시면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 붙들리지 말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주일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전인이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기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이 사람 속에는 광기가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한 건강, 전인 건강,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온전한 건강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 전인 건강을 누리는 전인 건강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전인 건강,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이 건강한 모습, 전인의 건강한 모습을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온전한 건강은 무엇인가? 첫째로 오늘 15절에 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피폐되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전인 건강은 뭐냐? 15절의 말씀에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앉았다는 말이 맨 뒤에 나오죠? 그렇죠? 옷을 입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앉은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이 앉은 것이 sitting 그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 세 말 중에서. 그게 오순을 바꾸면 의미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성경대로 이것을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합니다. 전인 건강.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건강을 얻으면 첫째는 뭐냐면 안정을 갖게 된다. 뭘 갖게 돼요? 예. 이 사람이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병이 다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마귀가 결국적으로는 많은 이렇게 불행과 세상에 나쁜 것을 초래하지만, 정신병이 전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애매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신병, 요즘은 정신병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조현병이라고 하면 조현병.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안정하지 못하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앉아있어요. 옛날엔 서서 그것도 뭐 좋은데 돌아다닌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녔나요? 귀신, 정말 귀신은 무덤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남양터집 그 귀신들 나오는 데가 다 공동묘지 뭐 그런 데 아닙니까? 이거 귀신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이에요. 아, 무덤가에 살면서 머리도 막 수부르 가고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옷도 안 입고 몸은 뭘로 막 칭칭 감아져 있나요? 아, 그 쇠사슬 체인으로 감아져 있죠. 머리는 산발했죠. 세수라도 했겠어요? 그 해괴한 몰골, 그것만 봐도 아마 보통 정상인들이 그 모습만 봐도 남양특집 영화만 봐도 막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현실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바로 그런 안정이 없는 그런 사람,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분유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자신이 지금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자기도 지금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불안석하고 불안하고 요동치고 뭐 자신의 괴로움의 표현을 잠 못 자고 좌불안석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아 나와라 쫓아내고 나니까 그리고 제압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무하게 됐다고요? 안전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마음에 오는 것은 평화예요.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도 뭔가에 쫓겨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스럽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은구나.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염려가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두려움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예수님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이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맨 먼저 주신 그 축복, 치유, 불안정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이 사람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마음의 안정함을,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어떻게든지 광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을 밀어넣어주지만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염려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다 물러가고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노아는 믿음과 의를 동시에 일컬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무관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지으려고 120년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노아가 살았던 세계와 같이 심히 부패하고 성적으로 난무한 세계입니다. 크리스찬들은 21세기에도 의를 전파라고 사명을 받은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여러분 주위에 한국어 방송에서 준비한 아이텔 카드를 나누어 주시는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헌신된 삶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으로 참된 예배, 출 워십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편 50편의 저자는 아삽인데 헤만 및 여두둔과 함께 다윗시대 3대 악사 중에 하나였으며 아삽은 그들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저자를 밝힌 시가 101편인데 그중 다윗의 시가 73편이고 아삽이 두 번째로 많은 12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고라자서는 11편이죠. 시편 전체가 예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지만 특히 시편 50편은 참된 예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배를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대충 알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예배를 배워봅시다. 첫째로 시편 50편을 관통하는 참된 예배에 관한 핵심 메시지는 신분과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세운 자라는 것입니다. Identity and worship. Christians are those who made a covenant with God by worship. 예배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평생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부자나 권력자나 유명인사나 성공자나 출세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름이죠. 그 피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야 예배입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면 예배 아닙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랬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또 이 드릴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워칭이 아니라 offering,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니까 문제가 되죠. 예배를 보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채점하게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 watching이 아니라 offering입니다.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되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최대 행사며 삶의 이유며 평생 소원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목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며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예배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세운 자다. 성도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다. 예배 안 드리는 성도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것이 시편 50편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50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내용과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Contents and worship. Content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forms in worship. 형식이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에만 집착하다가 더 중요한 내용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배의 참 본질인 경건과 거룩, 감사와 회개, 기쁨과 찬양은 사라지고 형식과 절차, 의무감과 책임감, 피로감만 남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으면서 형식과 절차만 남은 껍데기 예배를 마지못해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죽은 제사를 지내는 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 등을 언급하시며 예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배는 형식이 있어야 하지만 내용이 죽으면 속빈 강정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지만 우리가 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식당이 아무리 크고 넓고 주방장이 잘생겨도 음식이 맛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예배를 아무리 자주 열심히 많이 드려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더 많이 바치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그들의 재물을 탐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사람의 재물을 더 받으려 하시겠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비록 그들의 재물은 충분했으나 제사에 정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진정한 요소가 빠진 채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야 진정한 제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3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의 제사, worship of thanksgiving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자주 많이 오래 드려도 감사가 빠진 예배는 거짓 예배요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나요? 지금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미움과 불평이 가득한 채로 예배 드리지 말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가득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는 서원의 이행입니다. Fulfillment of vows. 시편은 지속적으로 서원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서원은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니 제발 응답하소서. 하지만 인간은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응답을 받아도 서원을 잊었거나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안 받으십니다. 혹시 잊어버린 서약은 없습니까? 잊지는 않았지만 갚기를 더디하고 있는 서약은 없습니까?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을 하고 갚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 우매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는 환난 중에 기도입니다. Prayers in the days of trouble. 여러분은 환난 날에 누구를 부릅니까? 놀랍게도 성도들 중에 점치러 가거나 무당 찾아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편 오늘 이 5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 소홀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Challenge of worship. Turn from the negligence of worship resulted from forgetting God. 본문인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호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점검하시려고 온 세상을 호출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부르셨도다 하는 히브리어 가라는 법정 용어인데 소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 판단하시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thin은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고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수입이 많고 인기가 높은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앞에 언약 백성을 호출하셔서 예배를 점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점검 항목과 호출 이유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를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언약 백성의 신분을 설명하시고 예배로 언약한 자를 소집하라고 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배 소홀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호되게 질책하시고 혼내십니다. 17절에 보니 내가 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도다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는 것은 진리를 미워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와 편먹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사네에는 강한 미움과 증오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적에게 가지는 적개심을 하나님 말씀에 표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완전히 무시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는 사악한 배신 행위가 예배 소홀의 결과이며, 예배 소홀은 단순한 실수나 변명거리가 아닌 배교의 길에 접어든 적대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혼내시고 질책하십니까? 18절에 보니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자와 한패가 되었다고 하시며, 19절에 보니 입을 악마에게 내어주고 혀로는 괴사를 지어서 말하는 자가 되었다고 꾸짖으십니다. 20절에 보니 형제 자매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함을 책망하시고, 21절에 보니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자신에 대한 방임이나 동조로 착각하고 있음도 질책하십니다. 천둥 번개 소리처럼 추상 같은 하나님의 꾸지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배 소홀의 두 번째 대가는 22절에 무섭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산산조각으로 찢으셔서 아무도 건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I will tear you to pieces with none to rescue.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행한 대가가 이렇게 큰 줄 알았겠습니까? 예배 소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상에만 관심 있고 사람에만 관심 있고 돈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이라고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소홀의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향해 예배 소홀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재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찢겨진 삶의 퍼즐들이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교훈 받으면 예배와 행위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Worship and life. Balance is indispensable.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23절에 보니 감사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행위를 옳게 하지 않으면 참 제사가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을 주관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변화시켜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과 무관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며 삶을 고쳐가고 점점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삶은 부끄러운 이 심각한 영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배 드리는 만큼 우리의 행위도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정치인이나 스포츠나 또는 연예인들이 은퇴를 선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의 퇴장을 해야만 하는 은퇴 시기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그곳의 모든 삶을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그 불안하던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하게 하리라. 당신도 어디를 떠나든지 그 인생의 퇴장의 시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분이 친히 당신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기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8번째
1: 아, 김 목사님 오늘 말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2: 기랬다니 감사하구만요. 해내래 산정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끼치고 가면 어거나 했습니다.
1: 아이고, 아니 김익도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다 하십니까?
2: 당연하디요. 어디 설교래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야만 되는 건 아닙니까?
1: 역시 김익도 목사님이십니다.
3: 목사님, 저 유계준입니다.
1: 장모님, 들어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이거 강사 목사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1: 김 목사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4: 목사님, 안녕하셨디요?
2: 이야, 이거 오래간만에 뵙니다.
4: 목사님께서는 여전히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2: 야, 이거 너무 과한 칭찬을 듣는 것 같습니다.
1: 아닙니다, 목사님. 이곳 평양이 어딥니까? 복음의 시작이 이곳에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평양이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4: 그렇습니다. 지금 외놈들의 수작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디요. 그 언젠가는 그 값을 받게 될 겁니다.
1: 장로님, 길복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도 유치장에 있는 겁니까?
4: 아직 소식이래 없습니다.
2: 아니, 누가 외놈들에게 붙들려 갔습니까?
1: 예,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그만 지소로 붙들려 갔지 않습니까?
2: 무슨 일로?
4: 독립신문을 배포하다가 그리 됐습니다.
2: 독립신문이라면 상해에서 만들어진다는 그 신문 아닙니까? 아니, 그걸 여성도님께서 나누어주고 있었단 말입니까?
1: 우리 교인들은 여자 남자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아무나 싸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아주 열심히 드립니다.
2: 아, 그래요. 그 장하십니다.
1: 그것 때문에 일본의 감시를 더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4: 김 목사님, 거저 기도 좀 해주시라요. 우리 길복이 오만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일을 했던 것이아요.
2: 걱정하지 마시라요. 주님께서는 약한 자 편이십니다. 꼭 풀려날 겁니다.
1: 당연히 그래야죠. 저 목사님, 한번 우리 저 길복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2: 그래, 기럽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잃고 헤매는 우리 불쌍한 대한 사람들을 구해주시라요. 일본의 가락한 손에서 건져주시라요.

0: 조사냈나, 겐조?
1: 예, 그런데 별다른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 아직 별다른 게 없어?
1: 뭔가가 있는데 입을 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없어서 안 연 것인지.
0: 그렇다면 풀어줘라.
1: 아니, 풀어주다니요. 아직 고문도 안 했는데요. 몇 번 족치면 말할 겁니다.
0: 겐조,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총독이 집회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공고를 해놓고선 김혁등과 뭔가는 제 유인물을 나눠줬다고 고문을 한다면은 그게 되겠나?
1: 하지만
0: 내 말을 들어라. 대근에 그잔 여자다, 여자. 나중에 괜한 말썽이 생기지 않게 여기에서 처리를 하더라.
1: 그럼 완전히 이번 사건을 접으란 말입니까?
0: 누가 접으라고 했는가? 이거 말이 안 통했어, 이거.
1: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0: 겐조, 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경찰이 됐나? 혹시 줄로 된 거 아닌가?
1: 아, 아닙니다, 정식으로.
0: 그런데 내 말뜻을 모르나? 너그러움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대신 우리는 저들 모르게 음지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 알겠는가?
1: 하! 너그러움을 보여주라. 그리고 음지에서 더 철저한 조사를 하라.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건 그렇고 산정현 교회에서 사경이 하는 건 어떻게 됐나? 사람을 보냈나?
1: 예, 사복으로 두 명을 심어놨습니다.
0: 김익도다, 김익도. 한눈 파는 사이에 모든 것이 망쳐질 수가 있다.

0: 왜 이리 늦으셨어요? 기다리다가 저만 먼저 왔어요.
1: 잘했어요. 내 기도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0: 길보검음 때문에요?
1: 그래요. 그 연락은 아직 없다고 합니까?
0: 예,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있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길보기도 지 엄마를 찾는다는데.
1: 이건 미안하고만은 내래인 못 시킬 일을 시킨 것 같구만이요.
0: 김익도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1: 그저 너무 염려하지 말라 싶네다. 곧 돌아올 거라 합니다.
0: 그래요. 그럼 기다려보죠. 좋은 소식이 곧 오겠죠.
1: 그래야 돼요.
2: 장군님 와시오. 길보고 많이가 와시오.

출연 정은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체 상행위를 하지 않고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재정적 필요를 감당해 왔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물질로 방송 선교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마련된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BBN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주님께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무관심할지 관심을 가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내버려두면 우리의 몸은 편하지요. 신경 쓸 일 없으니 마음도 편할 것 같지요. 그러나 내 안의 사랑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져 갑니다. 관심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경청은 우리를 창조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다른 이의 필요가 보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봄은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비비엔 한국어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45장에서 48장 말씀입니다.
1: 제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수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것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것이 되게 하고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천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지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겔이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밭 10분지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떼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분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 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서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3: 제46장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여섯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왕이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해봐요. 수양 하나에도 한 해봐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해봐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 1과 기름 흰 3분지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들은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1: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지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비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네셋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히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네셋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유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3: 제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될지니라. 북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으로 하마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단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아셀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깃이요 납달리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기시요.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기시요.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기시요. 르우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기시요.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만 5천 척이여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만 5천 척이여 광이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여 서편으로 광이 1만 척이여 동편으로 광이 1만 척이여 남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 척이요 남편도 4,500 척이요 동편도 4,500 척이요 서편도 4,500 척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 척이요 남으로 250 척이요 동으로 250 척이요 서우로 250 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 척이요 서우로 1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은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양한 그 지게압 2만 5천 척과 서양한 그 지게압 2만 5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기시요 베냐민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기시요 시므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기시요 이사갈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기시요 스불론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기시며 갓 지게 다음으로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기시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 45장에서 4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오늘 4장 5절 6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죠. 이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모인 사람들이 좀 그랬어요. 다 비열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떻습니까? 1등 공신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뭐 장본인이었죠. 그 사람들이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이 있고 베드로의 설교가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또 이제 설교를 또 하게 될 때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감을 느낀 당시 지도급인 이 대제사장들, 이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일행을 이제 잡아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7절처럼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와가지고 그 전에는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았고 베드로는 그 두 번째 설교를 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공회는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말해봐라. 누구 이름이겠어요? 무슨 권세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억지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8절로 가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성령을 또 다시 받은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사모해야 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세례를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시 저들은 모두가 오순절날에 이르기까지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또 기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즉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병인이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는 그 질문자들, 특별히 그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일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을 한번 보시죠. 착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매번 베드로는 입을 열 때마다 계속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맛보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병인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도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죄인처럼 지금 이러한 지경에 처해야 하는 겁니까? 정말 정곡을 찌르는 이 베드로의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11절을 봐보시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를 증언하는데 첫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여기에서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도 이분은 돌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시몬 베드로일까요? 둘 다 아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로 성취되었던 거죠. 계속해서 부활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2절로 가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했던 말을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곧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봤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베드로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곧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은 곧 그 이름이 뜻하는 구원자 앞에 나온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천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식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분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위해 돌아갈 곳이란 아무데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장구한 이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각 종교들이 가지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어느 하나라도 확신한 구원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천하의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이름이 없단 말이죠. 만일 그분께 여러분이 나온다면,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이름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13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한 경우를 뜻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대학도 신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신란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그럽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놓아준 것은 그의 말에 감동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뭐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두개인들까지도 이적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이적을 부인하는 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상당히 일격을 가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이적을 당연히 인정했을 겁니다. 그 당시 뭐 이단들이라든가 자유주의자들이 또 사두개인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노라.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왜냐? 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만약 저들이 한 가지 이적만 본다면 당장에 믿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당시의 사두개인들도요. 자신들의 눈을 똑똑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안 믿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난번도 봤듯이 1장에서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노력으로부터 땀 흘림으로부터 애씀으로부터 공력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17,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은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좀 전까지 나눴던 내용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들어오게 될 때 이 공회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요. 불러가지고 뭐 엄포도

되었더라. 여러분은 공회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주눅들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것은 말이죠. 그렇죠. 그들은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강박해졌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의 합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죠. 23, 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정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 잡혀갔다가 놓이게 되자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그 되어진 일을 듣고 한자리에 모여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이 보고를 듣고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했는가 봐보세요.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고 또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제일 먼저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그들은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여 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 2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때부터 성취된 말씀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2000여 년 동안 우리 가운데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봐요. 저들의 헛된 경영과 그리스도께 대한 대적은 심판날에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장 27절 29절을 볼까요? 과연 헤롯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참 이것만 보더라도 감동이 됩니다. 참 위대한 찬양이고 위대한 기도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소리를 맞춰 기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 아멘 했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들이 핍박을 중단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견딜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전도할 능력과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초대교회가 오늘의 현대교회와 다른 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로 가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죠. 참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목회하는 저도 이러한 내용을 참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교회의 간절한 합심기도였습니다. 32절로 가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내용이죠. 세속주의가 곧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그 시간여행을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정신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꼭 본받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33절 봐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어요. 바로 사도들의 큰 권능이 복음 전파에 심장부에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능력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가? 간단해요.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이 정말 확실하게 전파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당신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역사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혹여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은사를 혹여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 4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죠. 34절로 37절입니다.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급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의 유형은 교회의 영적인 높은 수준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와 동일한 높은 영적 차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사실상 그런 일은 실천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나바란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나중에 그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자주 듣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기간은 22년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22년은 상당히 긴 세월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왕위에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또 다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여로보암이 두 사람입니다. 초대왕이 여로보암이고 그리고 한참 뒤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왕이 한 사람 나타나죠. 그 여로보암이 제일 왕위에 오래 있었는데 그 사람은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 다음으로 오래 왕위에 있은 사람은 예후라는 사람인데 28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 다음으로 오래 왕위에 있은 사람이 바사라는 사람입니다. 2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 있은 사람이 아합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죠.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비야죠.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고 하여간에 심각한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아비야를 낳았을 때만 하더라도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이렇게 붙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한 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베델은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거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는 언제 지키라고 탁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로보암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백성들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집안에 우환이 있게 하셨는데 그 우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비야라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가 병이 걸리든지 뭐 아버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이제 아들이 병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일을 주지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지요.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지금 병이 걸리니까 이 아들이 살지 죽을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아내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알기를 어떤 점쟁이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거 좀 알아맞혀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떡 10개 또 과자 꿀 한 병 이제 이것을 이제 들고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마치 복채처럼 느껴집니다. 점을 보면 이제 복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마치 점쟁이에게 점쳐달라는 식으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보낸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물론 개인들에게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하복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로보암이 아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거 알아보라고 보내기 전에 하나님 선지자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옳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의 선지자 알기를 그냥 점쟁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보내는데 그냥 안 보내고 변장을 해서 가게 만듭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해서 가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우상 숭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중에 누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을 알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송아지 섬기라 그래놓고 왜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뭐 그러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변장을 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변장을 해서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장해서 다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갔는지 누가 나를 보든지 항상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아히야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었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테니까 너는 이렇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아히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아내요 어서 들어오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기도 전에 이 아히야 선지자가 딱 알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겠죠. 와 정말 용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히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해준 말은 그녀를 더 놀라게 만듭니다. 6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가 정말 비참합니다. 여로보암의 대가 끊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먹고 새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죽으면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그 아들은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윗처럼 한 왕조의 시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악한 왕들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나온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악한 길로 행했는데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죠. 열왕기상 15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게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악한 길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16장 25절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기도 보니까 오므리 왕에 대한 말씀인데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악한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번에는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모든 악한 왕들의 대명사처럼 된 거예요. 대명사.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잘만 했으면은 정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도 될 수 있었고 왕조의 치조도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 집안도 축복해 주셨을 텐데 여로보암은 끝내 그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집안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14절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 한 왕을 세워서 여로보암 그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네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2년 왕위에 있다가 결국은 바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바사라는 사람을 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게 만들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되도록 하셨습니다. 비극이 그 집안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 집안도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그의 나라 북이스라엘도 흩어지고 그리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결국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지도자, 여로보암 왕이 잘못하니까 자기 집안도 망하고 자기 나라까지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을 뽑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정치인들 중에는 표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일 것 같으면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뭐 당을 초월해서 그 사람 찍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아닌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될 것 같으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트럼프가 썩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해요. 좀 바람도 많이 피는 것 같고 말도 함부로 하고 참 대통령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자기 삶은 그렇게 못하지만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성경에 근접합니다. 동성애라든가 낙태 이런 거 반대하는 입장이고 힐러리보다는 훨씬 더 성경에 근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역시 미국은 기독교 나라고 조금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트럼프를 뽑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만 생각하면 어쩌면 불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당장 뭐 경제적인 뭐 손해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의 어떤 영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그나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 트럼프가 된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국을 조금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여간 잘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빨리 데려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차원에서 그를 빨리 데려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아비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안에 일어날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비야를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시는 교훈이 있죠. 빨리 죽는 것도 어떤 때는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서 고통만 더 당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빨리 죽는 게 복일 수도. 자,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1절 끝부분에 보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불려간다는 말은 이제 먼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악한 자들은 남겨두고 의인들만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2절 보시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죽었다는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의 침상에서 편하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악인들보다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먼저 평안하게 데려간다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복이지만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고 고통만 당하고 또 하나님도 안 믿고 오래 사는 것은 전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죽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셨죠?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빨리 죽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들 빨리 데려가셨는가? 그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살면 고생만 더 하시는데 고통만 당하는데 오히려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 바에는 빨리 가는 것도 복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 어린 나이에 먼저 주님 품으로 가도 그것도 복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던가 하면서 막 후회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낙태된 아이를 부러워하는 우리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만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비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13절 중간에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비야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았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아비야가 참 훌륭한 삶을 살은 청년이었는데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도 죽고 말았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야도 죽었고 아비의 아버지 여로보암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역대상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하에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보다 더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대지략은 뭐 왕조실록 같은 거겠죠. 예,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통치하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하는 그런 것은 왕조실록에는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가 뭐 무슨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무슨 업적을 얼마나 남기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어떤 일을 했나 어떤 업적을 남겼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평생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겼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 같은 사람, 사도 요한 침례요한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생만 시커댔잖아요. 또 침례요한 같은 사람은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30대 초반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사명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24시간 365일 단 한 시간도 중단 없이 스트리밍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서 총 8개 언어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말 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웹사이트에 다른 방송으로 들어가 보시고 그 방송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소개하고 알릴 때 필요한 도구로는 ITL 카드가 있는데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나 이런 죄인이에요. 나 이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미 갈라디아 2장 2절 다 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쉽게 못 박혀 죽었나니. 언제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묵시 안에서는 영원 전에. 그래서 함께 죽은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겠다. 그럼 그리스도 어떻게 사시겠어? 우리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부인해요? 아무도 자기 부인 아닙니다. 전부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과 재림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찬양대 찬송 가사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의 은주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에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확증된 사랑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무엇이며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9절 한 줄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무엇으로 인식이 됩니까? 뭐 전혀 감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30절 3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무슨 느낌이 옵니까? 재림. 예. 그러셔야죠. 재림. 에이, 재림 그러면 또 다른 말 할까 싶어서 좀 망설였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적어도 29절 30절 재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이거 뭐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29절 30절 31절 29절만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예수의 재림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임하심도 성령 강림도 이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오시는 것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하고 재림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라 이 말을 재림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마태복음 여러 가지 주석을 이제 참고하는데 상당히 온건하게 상당히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외국인의 어떤 주석도 눈에 보이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내놨어요.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 주님 재림시에 무너진다는 말씀 먼저 보고 나서 이런 사건이 왜 또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지 그렇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29절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난이라는 것은 목이 조금 잠겨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9시간, 하루에 9시간 했는데 요즘은 가서 하루에 6시간밖에 안 해도 됩니다. 전에는 8시간에서 9시간 했는데 요즘은 6시간 했어요. 물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좀 한다고 강의를 안 했는데 한 18시간 해가지고 목이 조금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날 환난 후라는 것은 그날이 무슨 때죠? 그날 환난 후라는 것이 15절에서부터 보면요. 15절에 붙으면 예루살렘 멸망이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란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물어보는 거죠. 세계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 후에라고 말씀하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파괴, 성전의 무너짐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멸망인 거죠. 자, 그 환란 때에 그 일과 함께 동시에 말을 하고 있죠. 동시에 뭐가 어두워진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근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 그냥 세상의 멸망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구약에 또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3장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강림에 대해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도 강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는 게 선지자들의 일관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13장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나라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나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누가 멸해지는 거죠? 죄인이 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여호와의 날에 죄인들을 멸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듣기에 좋은 소식입니까? 두려운 소식입니까? 두렵죠. 그래서 이런 말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 망한다는 것, 실패라는 것, 끝이라는 단어, 그걸 아예 터부시었습니다. 뭐 식사하다가도 뭐 끝이다,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런 말 하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말하지 않고 번영, 발전, 성공, 안정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지. 끝이다, 심판이다, 여호와 크게 분내는 날에 죄인들이 진멸될 것이다, 이런 얘기 다 터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신명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요. 종말이라는 게 지혜란 말이죠. 그러면 친일한 사람들, 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왔잖아요. 친일한 사람들, 너 왜 친일했느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일본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요, 일본이 무너질 줄 몰랐대요. 우리는 그 당시 뭐 자동차도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있어요. 거대한 그 전함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니까 어떡해요? 야, 우리가 일본에 붙어야만 우리나라에서 살겠다. 자기 나름대로 친일한 사람들은 뭐 한 거죠? 나라를 사랑한 거죠. 이러면 친일파 되게 기분 좋아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일본이 전혀 망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한국을 배신하고, 일본에게, 아부한 거죠. 그게 친일한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이 세상이 멸해지고 불타 없어질 거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그러면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쁨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이야, 드디어 제대할 때가 되었다. 이야, 졸업할 때가 되었다. 군인들은 제대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군에 가서부터 날짜를 헤아린다고요. 옛날 같으면 3년 같으면 1000일 같으면 헤아리잖아요. 999일 남았다. 998일 남았다. 세상에 제가 군에 처음 가니까 병장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보고하라. 뭘요? 45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 달은 40일 남았습니다. 보고하래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같으면 자살한다. 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군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눈 다치가 빨리 좀 제대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을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뭘 하기를 원해요? 우리 집안이 안 무너지고 든든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사업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게 잘 되기를 원하지 이게 문 닫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사가 잘 되는데 저녁 장사 안 해요. 식당인데 한 밀양에서는 저는 정말 섭섭해요. 그 돼지국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아,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문 닫았대요. 힘들어서 예배 방해된다고. 주일날 뭐 구역 예배도 힘들고 참석이 힘들고 예배 방해된다고 힘들어서 뭐 문 닫아버렸대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좀 더 하지. 제가 국밥을 맛있어서 그래요.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홍보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요, 제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사실은 내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래, 이런 중심성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자기 중심성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역사라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나를 점점 견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확장시키고 부귀영광을 누리는 이것은 아닌 줄 알 거예요. 적어도 뭐 넓게 오신 분들 그거 아닌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아, 여기서 이제 말씀 위에 나를 토대에 굳게 서서 점점 성화의 단계로 나를 확장시키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럼 나는 뭐가 돼야 되죠? 제로가 돼요. 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1대1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자, 손에 창들고 있는 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나, 심지어 하나님까지 살해했던 나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국밥 얘기를 하면서 저 속마음은 예배는 뭐 주일 한번 오면 되는데 국밥집 계속하면 돈도 좀 벌 거고 내가 국밥 맛있게 먹을 텐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면 저는 국밥값 꼭 주고 옵니다. 주고 오는데 절대로 공짜로 안 먹습니다. 그거 가지고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어차피 사 먹는데.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면 내 밥 다 주고 사 먹지 맞죠? 예. 목사님 내지 마세요. 그런데 내 돈 주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제 이기적인 욕심들이 그런데 하나하나 묻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성도가 말씀 듣기 위해서 장사를 안 한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그러셔야 좀 이래야 되는데 속이 섭섭했다니까요. 맛있는 국밥집 하나 사라졌으니까. 안 그래도 뭐 밥 먹을 때 별로 없는데. 가끔씩 그 손님 오면은 내가 거기 가서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홍보도 못하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 속에는 이 몸, 이 세포 하나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에 한 60조에서 70조의 세포가 있대요. 이 세포 하나가 살아있는, 세포 하나의 생명도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를 살리라고 아등바등 합니다. 여러분, 몇 끼 밥 굶어보세요. 온몸이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요? 잠 안 자보세요. 지금 졸음 오시는 분 조금 하품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만, 네, 누구랑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제 잠 좀 설쳐보세요. 아침 잠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의 몸을 이겨낼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구축화시키고 세상에서 멋있어지고 싶은데 이건 아니라 그러면, 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 어떤 성화의 단계를 차곡차곡 쌓아서 더 멋있는 나를 만들겠다.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내 속이 다 들통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지난주 잠시 교제할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막 복음의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집에 가서 딱 돌아가서 생각하면 거기서 또 지자랑한 것만 나오더래요. 안 그래요? 구역 예배 모여서 뭐 교제 좋습니다. 교제 막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가서 생각해보면 뭐만 생각나요? 그것도 왜 내가 잘난 체했나? 꼭 끝에는 결론을 누가 내리고 싶어요? 내가 내리고 싶잖아요. 이것도 목사가 또 그래 잘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해놓고는 또 결론 내려놓고 이런 모습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죠. 그런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죽었잖아요. 이게 이 계리가 제가 갔더니 그 심양에서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보니까 저 총신신년 저보다 사회 후배더라고요. 이분도 정말 힘들게 한 5, 6년 전에 복음을 듣고 이제 협력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딱 설교 한번 했는데 한 달 근신을 주더래요. 그러고 잘라버리대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특별히 후원받는 분이 아니라서 현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사례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로 그 어떤 조선족 개척을 해서 목사님까지 이제 청빙하게끔 해놨는데 딱 그래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소문이 안 좋습니다. 그럼 한 4,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십자가 보험 설교 듣고 또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럼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듣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겠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남자들이 밥 하는 거 아세요? 아 여자들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조선교회 중국에 오래 산 사람하고 하니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듣는 이거 하나 때문에 설거지 반찬 밥 몽땅 내 다 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고 나를 발견한 거죠.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못 박아 죽었나.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여기에 우리를 함께해요. 에베소 2장에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께 죽었고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시간 완전히 빼버리면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시간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당시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나는 뭐죠? 아직까지도 그 영광에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나 우리의 어떤 실패로 인하여 그 날에 못 가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왜? 이미 끝난 세상이잖아요. 시간 빼버려 보세요. 그럼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그 하늘에 앉혀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가실까요? 죽여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죽는다는 말이, 실패라는 말이, 이게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옛날 같으면 어떨까요? 부부에서 교회를 못 얻을 거예요. 쪽팔리는 일이 일어나면.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쪽팔리는 일이 있으면 왜 교회를 못 와요? 아직도 뭐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래요. 정말 제가 그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이혼하고 부부가 함께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 뭐 서로 미워서 뭐 이혼했다 합시다. 그래도 뭐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이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못 오는 거예요? 왜 대학 떨어지면 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쪽팔려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맞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자랑하는 것,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 체면이라는 것, 지사랑하는 것, 급포자는 것, 외식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싫은 게 뭐였어요? 외식이잖아요. 이 외식하는 스위와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그들을 향해 저들을 보고 화이설진자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의 선생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하는 사람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천국에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말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 이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미 갈라디아 2장 2절 다 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으니 헌법밖에 죽었나니. 언제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묵시 안에서는 영원 전에. 그래서 함께 죽은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겠다. 그럼 그리스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부인해요? 아무도 자기 부인 아닙니다. 전부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자기 부인, 우리 한국에서 최근 사람으로 자기 부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계종에서 잘린 사람입니다. 조계종에서 잘린 사람 누구예요? 이름? 예? 성철 스님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아, 여러분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압니다만. 이분이 조계종에서 잘렸어요, 지금. 정말 자기 부인했거든요. 불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불교가 이러면 안 된다. 불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재 정권에 막 이렇게 저 대모 앞장서기도 하고 목사들이나 신부들은 좀 이렇게 반독재 투쟁했는데 이 사람이 나서기까지는 불교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명인가? 약간 또 두 글자에. 하여튼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건 어떻게 돼요? 잘렸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자기 부인해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거는 뭐라고요? 불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자체도 누가 이뤄내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이뤄내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말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하고 반응이 비슷합니까?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말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이고요. 옛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약을 신약, 새로운 약속은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성령 임하신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도 물론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는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메시아를 다 기다린다고요. 어떤 메시아요? 날 살려주는 메시아, 날 성공시켜주는 메시아, 날 천국 들여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원하지만 네 죽어, 이런 메시아 원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내가 죽는 메시아를 왜 필요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죽었어도 좋은 데 보내주세요. 그런 메시아는 원할지언정 내가 죽음마땅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런 메시아 원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어내세요.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홀로 부활하시고 홀로 승천하셨는데 그게 우리를 지켜 놓으시는 거예요. 언제 택한 자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을, 영원전에 그리스도에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함께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함께 묶어서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신 그 묵시적 사건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뤄내시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 부인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을 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금욕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지철 씨 아세요? 차지철. 이분이 독실한 안수집사였어요. 아침 6시와 저녁 6시에 어머니 모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도원에 가서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저 캄보디아입니까? 킬링핀들 수백만 죽였는데 뭐 한 1, 200만 탱크로 밀어붙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제가 함으로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열등감을 어떤 절대 권력에 아부해서 자기가 제2인자처럼 경호실장이 대통령 2인자처럼 했거든요.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뭐 마지막에는 대통령 경호도 안 하고 자기 도망가다가 죽음 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 안철수 집사였대요. 뭘 믿었을까요? 종교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 술 담배도 안 했거든요. 뭘 믿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 체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가 종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극복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면 이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셔서 그래서 내 실체가 어떠한지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이사야 펼쳐놓았죠. 이사야 13장.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사람이 얼마나 심판받아 없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 보면 이건 상징일 수도 있겠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하늘의 해와 달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석가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중국적 표현인데 임금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으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붕이라 그래서 천붕. 하늘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천붕지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고통이다. 이 천붕이라면 아버지 돌아가셨다. 하늘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13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하늘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단지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뭐로 볼 수 있어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까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새로 싹 고쳐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살까요? 이건 신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소멸설이 있고 갱신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갱신해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소멸하고 새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요 둘 다 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는 물질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가리게 됩니다. 물질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게 나중에도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천국을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관계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초가집도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궁궐에 살지라도 그리스도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있다면 그건 거기서도 사실은 천국이잖아요. 갔더니 이제 여러 사람 온다고 이제 그 강의하는 바로 옆에 여관을 이렇게 섭외해 놨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우리나라 한 60년대 여인숙 뭐 그런 분위기에 아니 화장실에 이제 앉아서 보는 그런 병 중국식 화장실 변기죠. 거기에다가 거기서 샤워하도록 샤워꼭지에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씻고 세수하고 거기서 샤워해야 되는데. 하루 잤습니다. 하루 자니까 그 이제 심양에서 목사님이 저 지금 사우를 해야 될 건데 사모님 뭐 사우 해야 되는데 이어서 사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조금 나은데 가서 며칠 있다 왔습니다만.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도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보다며 가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반자 선택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좋은 동반자이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동반자, 그 동반자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는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귀중한가를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와 후자 간에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것입니까? 여기에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때에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결과를 일찍 보여주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한번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 방송을 애청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BBN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한 첫사랑을 잃지 말고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곳이 바로 홈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러기에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서 대화방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채팅으로 1대1 상담을 하며 복음에 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샌디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주 아이들에게 너는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4살 때 알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향한 소명을 말이죠. 하지만 이후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태초부터 예정된 소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과 삶도 사슬을 끊었답니다.
1: 요즘 어떻게 지내니, 샌디?
2: 밀러 선생님, 저 너무 피곤하고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1: 균형 잡힌 식사는 잘하고 있니?
2: 네. 가끔씩은 교실로 걸어가는데 너무 현기증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가 몇 번씩이나 땅에 앉아 쉬어야 하고요. 때로는 걸을 때 왼쪽 다리를 질질 끌기도 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1: 신경과 선생님을 만나본 일은 어떻게 됐니?
2: 선생님이 제 팔에 근전도 검사를 해보시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기증과 왼쪽 다리와 발이 가끔씩 걸을 때마다 끌리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분명 뭔가가 잘못됐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1: 내 생각엔 자가 면역 질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루푸스나 혹은 다발성 경화증 같은 건 말이야.
0: 아직 대학생인 어린 나이의 이 여성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여성이 그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에서 어떻게 생존했는가에 관한 것으로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샌디 로버츠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저는 데이토나 비치와 매우 가까운 북부 플로리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우린 아주 친밀했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교회에 데리고 가셨고 저는 10살 때 제단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공개적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14살 때 소명을 받고 그 사실을 고백했죠. 그 누구도 선교사로 소명받은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이나 인도를 해주지 못했고 저 역시 순진하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 언니는 장래에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결정했어?
2: 전문대 시절에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업을 갖고 싶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지만 교직은 싫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언어병리학을 권해주셨어.
3: 그런데 언니 이상한 증상들이 아직도 있어?
2: 가끔 너무 힘들어.
3: 이번 주일에 교회에는 갈 거야?
2: 아니, 난 작년에 교회 끊었어.
3: 나도 그래.
2: 그 이상한 증상들은 대학 시절 내내 지속됐고 그 후 갑상선염이 있어서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신경과 의사는 제가 과호흡을 한다면서 제 병이 상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친 저는 언어병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직장에 다니기 위해 데이토나 비치로 이사를 했죠. 그 무렵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또 소파에 누워 계시네요.
4: 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소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2: 아마도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4: 네가 아버지 좀 설득시키렴. 꼼짝도 안 하고 저러신다.
2: 네,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전문의를 만나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는 즉시 아버지를 종양내과 전문의에게 보냈고 조직검사를 위해 아버지는 입원을 하셨죠. 아버지는 폐암이셨는데 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앞으로 아버지가 5, 6주밖에 못 사신다고 해서 아버지는 집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셨습니다.
5: 엄마,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불러드렸더니 그제야 대답하셨어요.
4: 상태가 좋지 않으시구나.
5: 응급 구조사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엄마. 그래야 즉시 병원에 가실 수 있으니까요.
2: 집에 와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간 그 응급 구조사들은 아버지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퇴직하시기 전 아버지가 그들의 상관이셨던 것이죠. 이틀 후 어머니, 여동생, 저는 아버지의 침상 곁에서 아버지가 영원한 잠 속으로 깊이 드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저도 아버지와 함께 죽고 싶었죠. 20대 중반이었던 이 기간 동안 제 몸의 통증도 산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언어치료사로서 교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계속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잭슨빌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 살면서 직장에 다녔죠. 또한 주님께 다시 돌아가 헌신했고 교회에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거의 기능을 못하며 지냈죠. 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다른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처럼 휠체어를 타고 인생을 마치면 어떡하나 걱정됐죠. 아주 작은 상처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6: 오른쪽 다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 신경 안에 무언가가 느려지고 있어요.
5: 그래서 제가 계속 넘어지는 거군요.
6: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을 처방해드릴까요?
5: 네,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6: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요. 뇌와 척수예요.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수초를 손상시키죠. 몸에 있는 어떤 신경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5: 그래서 온몸이 다 아픈 거군요.
6: 네, 맞습니다. 애석하기도 치료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증상을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것뿐이에요.
2: 1988년, 89년, 그리고 90년 내내 저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스로 얼굴을 핥을 때도 있었죠. 상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다스리기 위해 약을 먹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통증을 위한 약을 먹었죠. 그리고 차 운전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 유일한 진정한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7: 간호사님, 제 딸 어디 있죠? 전화를 걸러 잠시 자리를 비우기 전엔 여기 앉아 있었는데요.
8: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님을 병실로 옮겨드렸습니다. 따님이 깨어나서 간호사 스테이션까지 잠시 나왔는데 병실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님께 주사를 놔드렸어요.
7: 주사라고요?
8: 따님을 진정시켜야 해서요.
7: 제 딸은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8: 대부분 사람들은 주사 하나로 가능한데 따님에겐 주사 세 대를 놓아야 했어요.
7: 어서 당장 제 딸을 봐야겠어요.
8: 죄송합니다만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밤에 다시 오세요. 그때쯤이면 따님이 깨어 계실 거예요.
2: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죠. 기다려라, 계속 생각했습니다.
5: 기다려라. 침묵 가운데 저는 고통을 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강한 임재가 없었다면 저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가 지나갔고 한 나이든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들것 위에 놓인 채 구급차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중환자실로 옮겨갔고 간호사 한 명이 제가 샤워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구토가 나고 수면제를 많이 먹은 상태여서 밤새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만 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7: 아니 왜 제 딸이 저 의자에 머리가 테이프로 고정된 채로 앉아있죠?
9: 따님이 직접 저희에게 머리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따님은 지금 몸이 매우 쇠약하세요.
7: 제 딸이 겪은 일을 알고 나니 그러고도 남겠네요. 그 사람들이 아이에게 항정신성 약물을 주었더라고요. 다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아무 주사도 놓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 테이프 당장 제거하세요.
9: 알겠습니다.
7: 내가 절대로 두 번 다시 너를 이런 모습이 되게 두지 않을 거야, 샌디.
5: 너무 지쳐요.
7: 간호사님, 우리 딸을 침대로 데려다 주세요.
5: 제 의식을 깨우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후 회진 시간에 신경과 선생님이 병실에 왔을 때 저는 정신이 조금 또렷해 있었죠.
7: 제 아이가 아직 약물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요, 의사 선생님.
10: 말해보세요, 샌디 씨.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5: 11월 9일이요. 저희 아버지 생신이요.
10: 그게 정말인가요?
7: 네, 맞아요. 이 아이 아버지 생일이에요.
10: 그건 좋은 사인입니다.
7: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얘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검사를 해주세요.
5: 며칠 후 저는 중환자실에서 신경정신과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책을 한 권 갖다 주셨고 저는 시편 말씀부터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 읽어주었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는 병원에 거의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다발성 경화증 약을 그만 먹도록 지시했고 아주 잠시 동안 걸을 수가 없었지만 이내 회복됐죠.
10: 몇 가지 검사와 스캔을 마쳤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양호합니다. 이젠 더 이상 다발성 경화증이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5: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절 치료해 주셨어요.
10: 집에 샌디 씨와 함께 지낼 분이 계신가요?
7: 회복되는 동안 저랑 함께 살 거예요, 선생님.
10: 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 다음 날 퇴원하셔도 됩니다.
7: 집에 가는 기분이 어떠니, 샌디?
5: 정말 좋아요, 엄마. 다시 일에 복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7: 몸이 회복되는 게 먼저야.
5: 저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께 제 삶을 헌신했어요, 엄마. 항상 저와 동행하셨던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끈으로 묶여 있었던 끔찍한 경험 중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빨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절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전하고 싶어요.
7: 그래, 모든 검사 결과를 통해서 그게 사실임이 밝혀졌으니까.
5: 예전에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7: 그럼.
5: 저는 주님 앞에 탕자였어요. 교회 가는 것을 중지했거든요. 제 인생에 그분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았었는데 그건 10계명의 제 1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하지만 이젠 주님이 최우선이에요, 엄마.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 후 하나님께서 저를 기독 언어 치료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언어 치료사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제게 통찰력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삼키는 일에 장애를 겪는 연하장애 환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기력을 회복했고 1990년엔 피아노도 다시 칠 수 있게 됐습니다. 15년이나 지난 후에 다시 어딘가로 나가서 일을 하고픈 마음이 들었답니다.
11: 나 엘라베마로 이사가.
12: 엘라베마? 거긴 왜 언니?
11: 일도 하고 주님을 섬기러.
12: 하지만 언니는 여기 플로리다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
11: 그래, 하지만 여기엔 언어 치료사들이 많아. 엘라베마로 가야 한다는 이끄심을 느꼈어.
12: 그렇구나. 자리 잡히면 나도 언니 보러 갈게.
11: 피켄스 카운티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한 60대 할아버지 환자를 보라고 중환자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죠.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은 그가 암 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터스컬루사로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환자의 연하장애를 회복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 환자는 최근에 뇌졸중까지 겪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죠. 할아버지, 저는 담당 언어 치료사예요. 할아버지가 잘 삼키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뇌졸중을 겪으셔서 말씀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제가 하는 지시만 듣고 계시면 돼요. 아, 만약 불편하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아셨죠? 할아버지,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분이 저도 도우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예전에 다발성 경화증을 알아서 15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나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자, 그럼 이름부터 시작할게요. 저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 할아버지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평가 기간 동안 제가 제시한 그 어떤 행동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단어를 말할 수는 있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게 발음했죠. 다음 날 그는 암치료를 더 받기 위해 터스컬루사에 있는 병원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막 중환자실을 떠나던 중이셨고 마비되지 않은 한쪽 팔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그의 가정보건 언어치료사로 발탁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한 달 또 한 달이 지나면서 그는 호전됐답니다.
13: 보세요, 샌디 선생님. 이제 제가 그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11: 아, 정말이네요. 아, 그리고 삼키는 것도 지금은 아주 훌륭하세요.
13: 모두 예수님 덕분이에요.
11: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11: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분이 고치시는 분이세요.
13: 예, 기도의 힘이죠.
11: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13: 선생님은 꼭 선교사 같아요.
11: 실은 제가 14살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절 부르셨어요. 단지 바로 여기 미국에서 그렇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13: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적 있으세요?
11: 예,
5: 최근에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 손녀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제게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 전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1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지냈어?
14: 잘 지냈지. 언니의 가정 선교 사역은 어때?
5: 아주 좋아. 오늘 한 80세 할아버지 환자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 그 할아버지는 뇌졸중을 겪으셨는데 처음 방문했던 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지. 근데 오늘 그 할아버지가 결신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어.
14: 언니 정말 선교사구나.
5: 내 환자들 상당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니 그저 황송할 뿐이야. 2008년부터 저는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 혼자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해 주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 삶은 저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경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친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한 번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있으신 곳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다섯 개의 숫자를 기억하는 비둘기, 그리고 그 외 동물들의 놀라운 지능을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동물들의 지능 전술입니다. 심팬지가 실제 언어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이 간단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팬지가 실제 언어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이 간단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과 이론 간의 관계성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돌고래들과 바다 물개도 언어를 배울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비둘기들에게 일련의 숫자들을 암기시켰습니다. 결과는 사람들은 보통 9개의 숫자를, 비둘기는 5개의 숫자를 기억했습니다. 비둘기들은 또한 리스트에서 비슷한 원소들을 같이 그룹으로 나누어서 암기함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플로봇의 날개가 상처를 입은 듯한 행동이 자신의 새끼들로부터 천적을 유인하여 멀리하려는 본능적인 반사작용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새로운 연구로 이 새들이 침입자에 친숙하는가와 이 침입자가 정말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함이 밝혀졌습니다. 돌고래들이 참치선이 가까이 오면 물 위로 뛰어오르지 않고 그 배로부터 숨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효과가 없어 배가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돌고래들은 그 배의 오른쪽으로 수영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크레인과 그물들이 보통 왼쪽 편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과학자는 동물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 지능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께서 자신이 무한정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지능을 동물들에게도 넉넉하게 허락하셨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쓰레기 매립지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는 점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고압으로 탈취제를 발사하는 기관포를 이용한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탈취제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향내는 악취의 근원이 제거될 때까지는 단순히 가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다윗왕도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 그는 자신이 도덕적 잘못을 기리기 위해서 침묵, 기만, 경건 등의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다시는 죄를 가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BBN 사역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재정 상태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BBN 사역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방문하시면 오늘부터 BBN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70년, 80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내게는 시간이 더 남아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더 한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고 영생을 얻겠다. 예수님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이미 우리들의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앞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BBN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지금까지 저희들은 사용해 왔습니다. 명함 크기의 이 작은 ITL 카드는 8개 나라 은으로 제작되어서 전 세계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ITL 카드를 받아들고 방송을 접하고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기 원하시면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또는 원하는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왕. 아주 오래전 바이킹족이 영국을 쳐들어갔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와 집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영국의 알프레드 왕은 전투에서 져서 성을 빼앗기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은 변장을 하고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단지 몇 사람만이 그가 왕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양치는 목자인 울프릭이었습니다. 그는 변장한 왕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는데 아내에게는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장한 왕은 마음에 근심이 쌓여 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 사람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6: 이봐요,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여기 음식이 타지 않는지 잘 보고 있어요.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5: 알프레드 왕은 부엌으로 갔지만 온통 전투 생각만 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얼굴을 찰싹 때리는 소리에 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프릭 아내가 돌아와 보니 음식이 시커멓게 타 있고 온 집에 탄내가 진동했습니다.
6: 이 게을러 빠진 놈아! 당장 나가!
5: 그 순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7: 아, 여보! 어떻게 감히 왕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5: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심한 일을 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놓였을 때 아무도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싫어서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